0: want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on Peter's On The Block? Can you see today's special guest on the screen right now? If not, come on over, Arirang Radio K-Pop on YouTube. Standing, sitting right next to me is a truly gorgeous hanbok. It is creator Eunji Choi, who is sharing the beauty of Korea through our traditional attire. She's been highlighting the charm of hanbok at Gyeongbokgung Palace and various other spots across Korea, and even represented the country at major events like the APEC Summit and the Korea Travel Expo in Taiwan. Please say hello to everyone in your own voice.
1: Okay. Hello, everyone. My name is Choi Eunji. I'm Korean content creator known as Hanbok Fox, Hanbok Yo. Through my YouTube channel and Instagram, I introduce Korean culture while wearing hanbok. And I love sharing a unique concept of Korean culture called Jeong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And I'm happy to be here today. Nice to meet you.
0: Thank you for coming. Oh, wow, Eunji, thank you so much for that lovely introduction, the long introduction, Hanbok Fox, the YouTube channel as well. We are so happy to have you here, and our listeners are already commenting. Siska from Indonesia says, I love your yellow hanbok. It's so beautiful and bright. It really is unbelievably stunning. And Raul also, Sherry from the US, saying, welcome to the show. Did you dress up in this special hanbok? For our listeners?
2: 네, 맞아요. 그 사실 이 한복을 입고 오게 된 게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제가 여기 라디오에 나간다고 하니까 어떤 한복을 입을까요? 라고 구독자분들께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란 한복을 추천한다. 노란 단위를 추천한다. 라고도 와. 해주셨고 또 이제 밖에서 많은 외국인분들을 만날 때 네. 이 한복이 이제 노랗고 이래서 더 눈에 띄잖아요.
0: 그렇죠.
2: 많이들 마마 이러면서 지나가세요.
0: 아 진짜요? 네. 그 사극에서
2: 사극을 봐가지고. 맞아요. 많이 보셔가지고 한국 드라마에서 봤다. 네. 너무 예쁘다라면서 와. 사진도 많이 찍어주셨던 이 한복입니다.
0: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한복 이거뿐만 아니고 진짜 색깔도 아주 다양하고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약간 1위?
2: 아, 사실
0: 이건 또 어려워요.
2: 또 어려워요. 네. 보공공주 하롯이라고 네. 이제 뒤에 또 설명해드릴 한복이 있기는 한데
0: 그것도
2: 그 한복이 사실 반응이 제일 좋았고
0: 아, 진짜요?
2: 당이라고 하는 한복 네. 중에는 이 노란 한복이 제일 반응이 좋았습니다.
0: Wow. So Eunji 네. saying that when she was deciding to come out on the radio, she asked her subscribers actually what she should wear today, and they said this. Also, this is the one where when she's out and about speaking to foreigners. And showing hanbok to the rest of the world, a lot of foreigners will come up to her and say mama, and of course because it's yellow it really is striking, so you can see it from a mile off, and so many foreigners also want to take a photo. So I then put her on the spot and said, is this number one then? Maybe not number one. There is another hanbok, a different style of hanbok that we'll be talking about a little bit later, but this style of hanbok, this yellow one, is certainly the favorite. So tell us a bit about it. It really is gorgeous. 이거 어떤 한복이죠?
2: 일단 제가 입은 이 한복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당이라는 한복이에요.
0: 당이.
2: 네, 그래서 조선 시대의 왕비나 공주 이렇게 궁궐의 높은 신분이었던 분들이 중요한 예식이나 의식이 있었을 때 입었던 예복 겉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평소에 입었던 겉옷이기도 해요.
0: 오, 진짜.
2: 네, 그리고 양반과 여성들도 좀 예식이나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었을 때 겉에 입었던 우리나라 전통 의복이다.
0: Wow. 네. So this is known as the Tangi Hanbok. Not one that I've heard about too much personally, but it's what maybe princesses would have worn in the palace, especially for formal events, kind of like the outerwear for things. Also at normal times, and maybe among the Yangban classes, so the upper classes back in the day, of course, with the female wearers. And it is so, so pretty as well. It looks absolutely beautiful. And your YouTube channel, Eunji, I did watch it, and there are so many different beautiful hanboks on your channel. The name of your channel is Hanbok Fox
2: yes,
0: in English.
2: 맞아요. 네.
0: Ah, okay.
2: Hanbok Fox. 제 유튜브 채널은 네. Fox and Bear.
0: 아, Fox and Bear.
2: Fox and Bear 여우곰 채널이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0: 네.
2: 제가 이렇게 여우곰 채널이 뭐야? 한복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여우곰이야? 라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여우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제가 보시다시피 여우 같은 얼굴을
0: 여우상.
2: 가지고 네, 여우상의 오, 네. 얼굴과 또 곰 같은 우직함이 있다라고 아, 설명을 드리는데 네. 구독자분들이 제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 촬영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0: 어, 네.
2: 한 아침 10시부터 밤 8시 정도까지
0: 아,
2: 촬영을
0: 네,
2: 매번 해요.
0: 와.
2: 정을 나누는데
0: 네.
2: 그걸 보시고는 아니 너는 곰 같은 우직함이 아니야.
0: 네.
2: 여우곰은 곰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0: 네.
2: 여우 같은 얼굴에 곰 같은 우직함을 갖고 있다라고
0: 네.
2: 설명드려요.
0: Wow. So the channel's name is Fox and Bear in English or 여우곰 channel in Korean, which literally means that as well. And people often ask, what is that to do with Korea, to do with Hanbok? Because we've told you many times about the origin story of Korea with the bear and the tiger. So many people might be like, why the fox? And Eunji's explained that she has a fox-like face. Because in Korea, we often compare our faces to different animals. Like you are 고양이상, means you look like a cat. Or you are 강아지상, look like a dog. She says she has the face like a fox and then bear qualities. But her subscribers have said that she has the fitness of a bear because she will be filming, no matter what the season is, summer or winter, long, long hours. We're talking from like 10 a.m. to 8 p.m. And she mentioned in her introduction earlier, giving out that chong, right? That Korean quality of emotional attachment, that affection. And so those two combined come to Fox and Bear as well. And you currently have 320,000 subscribers. That is massive. What motivated you to start YouTubing in the first place?
2: 일단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0: 아, 네.
2: 저는 8년 전에
0: 오.
2: 마케팅 회사를 다니면서
0: 네.
2: 이제 마케팅의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었어요.
0: 오, 개인적으로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2: 회사에서
0: 아,
2: 처음에
0: 네네.
2: 시작을 했고
0: 네.
2: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 한복 역사가 이미 8년
0: 와.
2: 그러니까 8년의 무명이 있었는데
0: 아, 네.
2: 아무도 그거를 모르세요.
0: 아, 진짜?
2: 네.
0: 최근에 뭐 갑자기 뜬 거예요? 아니면 구독자들이 많아졌어요?
2: 원래는 한국 한복을 알리다라는 컨텐츠로 제가
0: 네.
2: 8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유명하지 않아서
0: 네.
2: 몰랐지만
0: 네.
2: 작년에 이제 작년 설에 제가 한복을 입고 설날에 나갔던
0: 오.
2: 영상이 있어요.
0: 네.
2: 근데 그 영상이 이제 100만회, 200만회가 나오면서
0: 와.
2: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0: 네.
2: 사실은 이 눈 오는 경복궁 영상도
0: 네.
2: 역주행이에요.
0: 아, 진짜요?
2: 네. 그걸 먼저 관심을 보여주셨던
0: 네.
2: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인사동에 제가 하얀색 한복을 입고 나갔었는데
0: 네.
2: 그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 영상이 먼저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올렸던 눈 오는 경복궁 영상을
0: 네.
2: 이제
0: 다시
2: 네, 관심을 갖기 시작해 주신 거예요.
0: Wow. So it's been 8 years since Eunji has started YouTubing. Many people think she's only recently started, but that's not the case. She started 8 years ago while she was working at a marketing company with the aim of making Hanbok more well-known, but it didn't gain too much traction in the early years. So it was last year at Seoul, around Lunar New Year, that one of the videos really went big. And we've got some clips to show you as well. So this is one at Gyeongbokgung. We'll play the videos while we're talking with the snow falling there. And what Eunji says is that this got about 1 to 2 million views, and so suddenly things got massive. But even this is actually what we've called for music, 역주행, where it's going back up the charts, because another video first caught the attention. That was wearing a hanbok in Insadong, which, you know, is the area where lots of foreigners go to buy souvenirs and whatnot. In these videos, you can also see Eunji greeting many, many foreigners and handing things out as well, which looks fantastic. And so people watched the Insadong video and then went back and watched the Seollal or Lunar New Year video, and that's why it got really super popular as well. So I wonder, if you started with the company, have you really been deeply interested in 한복 before?
3: 예전부터 한복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어요?
2: 네, 저는 어릴 때부터 한복을 입고 살았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2: 네, 제 기억에 우와. 사진들도 있는데
0: 네.
2: 저는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어요.
0: 아, 네.
2: 근데 할머니가 이제 명절에는 꼭 한복을 입히고 네. 세배를 저희가 했었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오. 또 저희 할머니의 고향이 북한 오. 분이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한국 문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0: 아, 네.
2: 그래서 이제 곧 광복절이기도 한데 네. 3.1절이나 광복절에는 오. 한복을 입히고 아파트에 태극기를 걸게 우와. 직접 걸게 하셨던.
0: 아, 진짜요?
2: 네, 저는 그거를 이제 보고 배우면서 자랐어서 이제 네. 원래 한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고
0: 와우.
2: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한복을 제가 콘텐츠도 찍고 이렇게 한복 여우로 활동을 하다 보니 네. 미팅할 때나 또 비즈니스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네. 그럴 때는 사복 대신 한복을
0: 와.
2: 입고
0: 와.
2: 가요.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네. 놀라세요. 어, 한복을 입고 오셨네요.
0: 그 미팅인데 촬영도
2: 네, 그냥,
0: 아닐 때.
2: 네.
0: 와, 이 정도 화려하게도 입어요?
2: 그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까지 단이나 네. 격식 있는 한복보다는 네. 조금 생활 한복에 맞춰져 있는 현대식 한복을 입고 네. 네, 방문을 해요.
0: 안 그러면 되게 놀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0: Wow, that's amazing. What a story. Eunji saying that, yeah, even from a young age, she remembers being in a hanbok. Oftentimes, and I've told you guys that, you know, the number of people wearing hanbok is decreasing in Korea, which is a real shame. But she says she spent a lot of time with her grandmother growing up as well. So whenever there was a big event like Lunar New Year or the Harvest Festival known as Chuseok, she was always in her hanbok doing the ceremonial bows that you do to your elders as well. Her grandmother was from North Korea, so thought even more preciously about Korea and its culture. And so even on those special days lik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we've got Gwangbokjo coming up, the day the light returned. That was the independence from Japanese occupation. Her grandma would let her hang up the Korean flag, the taegukgi that we've got even in our studio. You can't see it on screen. It's just out of shot. But that would all instill this sense of patriotism in her as well. And when she goes to meetings, not filming, she'll still wear a hanbok. Maybe not as bright and flashy as today's, but maybe one of the more modern hanboks, and lots of people she meets with are quite surprised by that. Oh, it's not for filming, but you're still wearing it. So she's really true to the hanbok as well, which is wonderful. And we're going to continue on our conversation with some of the videos in the backdrop. So we did mention this already, but we'll play it once again because it's beautifully stunning with the snow coming in. So this is the hanbok at the snowy Gyeongbokgung Palace, and this has over 6 million views as a short. That's incredible. Could you introduce it briefly?
2: 일단은 이 영상이 아까 말씀드린 네. 본격적으로 한복 여우라는 별명을 갖게 된 영상이에요.
0: 네.
2: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 영상인데 사실 이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된 계기가 네. 작년 설날에 그러니까 작년 2월이죠.
0: 네.
2: 그때 이제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좀 혼란에 빠져 있었던 시기에
0: 네.
2: 내가 좀 작은 행복을 드릴 순 없을까? 때마침 설날이니까 한복을 입고 복주머니에 이제 약과를 넣어서 정을 나눠 네. 나간 거예요.
0: 네.
2: 그때 이제 너무나 현장에서 좋아해 주시고 네. 그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까지 잘 나오고
0: 와.
2: 또 그날 폭설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0: 아, 진짜.
2: 동상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발가락이.
0: 그렇죠. 추울 것 같았네요.
2: 네. 근데 폭설 또한 예뻤던 배경을 만들어줘가지고 네, 그랬던 영상입니다.
0: Wow. So 네. that one from February of last year. And if you remember for Korea, that was a quite turbulent time, a little bit too chaotic. And so Eunji was thinking, what can I do? And so she dressed up in that lovely hanbok, went out to Gyeongbokgung Palace and took out those little lucky pouches, right? The pokchumoni, as we call them, filled with yakgwa, our traditional Korean snacks, and handed them out to many foreigners you saw in the video. And there was loads of snow that day. She got so cold, she felt like she was getting frostbite. But handing out that happiness, so to speak, made it all the worthwhile. And especially since the views exploded, even better as well. There were so many people lining up to take photos as well. Do you still go to Gyeongbokgung Palace to wear hanbok? 요즘도 자주 경복궁 배경인가요? 영상 찍을 때요?
2: 처음에는 궁을 많이 가긴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너무 서울만 가고 경복궁만 가고
0: 네.
2: 궁을 많이 갔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양한 전국적으로 다니려고 네.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0: Wow. So it was originally the palace is in Seoul. And yeah, we see most people wearing hanboks in Seoul at the palaces, but now trying to diversify and visit locations nationwide in a hanbok. So hopefully you can see Eunji all over Korea somewhere, sometime. And the second video that we have, we mentioned this earlier, you were representing Korea at APEC, which is unbelievable. So you went to the summit wearing hanbok. 직접 그 APEC 서밋을 참석했어요.
2: 맞아요. 와.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어머머머. 다시 봐도 감격이다.
0: 근데 여기도 다양한 한복 착용하면서 여러 씬이 나오는데요.
2: 와. 아, 이때 저는 지금처럼 당이 한복을 입고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각국의 귀빈들이 참석을 하셔서 네. 그 귀빈들이 한복 체험을 할 수 있게 우와. 또 마련된 장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황원삼이라는 또 전통 의상을 한번 입어봤었고 우와. 이때 저를 이제 그 APEC의 한복 대표 인플루언서로 네. RVIP 행사에 초청을 해주셨던 거예요. 우와. 네, 그래서 그때 한복 패션쇼도 APEC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한복이라는 문화, 우리나라 문화를 홍보해달라 와. 이런 어명을 받고 또 갔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분들께 한복을 다 지어서 선물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와. 그때 이제 구혜자 침선장님께서 한복을 네. 직접 지으셨는데 그거를 또 저희가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국내외 많은 분들께 홍보하는 역할도 또 했습니다.
0: And you also met the first lady, Kim Hae-kyung as well. That is unbelievable. And she is apparently a subscriber to your channel. Oh, that's fantastic. So that was the scene at Gyeongju. You know, we had the huge summit there for APEC. And we mentioned on the show at the time, I remember, the Hanbok fashion show. And so Eunji was invited there as the official VIP Hanbok influencer. And she was wearing a dangi as well at the time, but also went on site where a lot of the VIPs could try on the Hanbok. And she was trying on different styles of it as well. And they got to give gifts of Hanbok to these VIPs from all over the world, don't forget. So it makes it even more meaningful from one hanbok designer, I believe, Kueja. And in our third video here, a bit more modernity, I suppose you could say, participating as an honorary ambassador representing Korea at the Korea Travel Expo in Taiwan. What? 해외까지 이렇게 홍보하셨어요?
2: 아, 네, 맞아요. 대만 영상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제가 대만 관광을 목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던 영상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캐나다 국회의원분들도 또 우연히 뵙기도 하고 네, 한국에서 또 많은 분들을 대만이 한국분들이 정말 많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한국분들이 우시면서 내가 이런 타국에서 한복을 보니까 네. 너무 울컥하다, 너무 우와. 감사한다라고 사진 요청도 많이 주시고
0: 네, 이거는 반대로 한국분들 대만에 가게끔 홍보하는 영상이요?
2: 맞아요.
0: 와, 근데 이거는 또 한복 입고 대만에서 그 홍보 영상을 찍는 거예요?
2: 그렇죠. 대만을 이제 방문을 또 네. 해주셔라라는 네. 의미도 있지만 대만과 한국이 이렇게 친하다라는 네. 의미도 또 담고 있는 그런 행사였어요.
0: 너무 신기하네요. So this was actually one, there are a few videos of Taiwan on the channel, but this one is actually promoting tourism to Taiwan, and you can see Eunji in some absolutely luxurious looking hanboks there. And she was saying that lots of Koreans travel to Taiwan. It doesn't take too long, you know, it's relatively close. And so there were some there that were really emotional seeing her in a foreign land with the Korean attire. And she managed to coincidentally bump into some Canadian members of parliament as well. And you could see that briefly in the video too. And then this fourth one we have, which is an Asia traditional costume fashion show. So not just, I think, for hanbok. Could you introduce this video? 이것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아, 요거는 이제 작년 9월쯤에 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친선교류를 위해서 저희 여우곰이 이제 주관을 했던 전통의상 패션쇼인데 네. 올해 9월에 이제 서울에서 한 중앙아시아 전통회의 정상회의가 열려요. 네. 그래서 요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마음과 또 우리 친선 교류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제 중앙아시아 전통의상 패션쇼고요.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 친선협회 홍보대사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여우곰에서 직접 또 주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때 중앙아시아 대표 디자이너분들이 중앙아시아 그 전통의상을 다 챙겨서 와주셨고요. 네. 또 각국의 대사님들, 국내외 많은 귀빈들이 다 참석을 하시고 네. 뭐 방송에서 취재도 오시고 또 심지어 저 그 패션쇼를 보시고 대사님께서 우셨어요. 네, 우시면서 내가 이렇게 중앙아시아랑 한국이 네. 이렇게 전통이라는 소재로 교류를 할지 몰랐다. 네. 너무 아름답다라면서 우시기도 하고 와. 한복 자수를 제가 입고 있는 저 옷이 보금공주 네. 화로 네, 우리의 전통 혼례복이거든요. 네. 직접 자수를 만져보시기도 하고 네. 이 화관 같은 게 또 많이 고가예요. 화관만 막 2천만 원 막 이렇게
0: 진짜요?
2: 되거든요. 예. 네. 그게 신기하다고 네. 막 또 조심스레 또 만져보시기도 하고.
0: Wow. 네. So this is from a tie-up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last year to celebrate the fact that they're going to have an official summit this September coming up. And as the official ambassador for this, Fox and Bear, the channel was chosen, and hence Eunji's role here. You can see in many of the photos in this Asian traditional attire fashion show. You can see other countries' traditional attire there as well. But the red with the yellows and blues, that really impactful one, that is the traditional attire when getting married. It's actually what my wife wore at our pebek, which is the traditional ceremony after you get married in Korea. We still do that. And so the ambassador to Korea was very emotional seeing that, and some of the adornments there are super expensive, like 20 million won there or thereabouts. So getting to touch it, come into contact with it is something that can move people, right? And that event was, of course, broadcasted, put into these videos as well. There were so many VIPs and ambassadors from Central Asia. And yeah, I guess that kind of cultural exchange is so, so meaningful, isn't it? Absolutely fabulous. So as you continue working in Hamburg, you must get many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events representing Korea. 이런 한복이 완전 한국을 대표하는 약간 이미지니까 이런 초대 많이 받겠네요. 한복랑 굳이 관련돼 없어도 뭐 APEC 같은 거.
2: 맞아요. 한복 대표로 초청을 네. 많이 해주시고 한국을 대표하는 자리다 하면은 먼저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0: 그쵸.
2: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 문화를 어떻게 글로벌화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강의에 대한 요청도 많이 주시고 네. 또 외국인들이 지역에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의도 또 많이 주시고 또 이런 이렇게 또 다양한 자리에 가다 보니까 네. APEC처럼 김혜경 여사님도 만나 뵀잖아요. 네. 김혜경 여사님이 한복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또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꼭 한복을 입고 참석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각국의 또 많은 정상분들이라든가 뭐 각국을 대표하는 대표단 분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0: Wow. So because the hanbok is such an image of Korea, Eunji's confirming that she is often called when there's something to represent Korea. Recently, she was asked to come to a talk about how to globalize K-culture as well. And for places in Korea, maybe not Seoul, maybe in the countryside, other lesser known places that want to have more foreign visitors, she will get contacted to come and try and revitalize that, get more foreigners to come to those places. And as we mentioned earlier, the First Lady, Kim Hye-kyung, who was in the video we saw earlier, is also a big fan of Hanbok and will wear that at formal meetings. And we're trying to, through Eunji's content as well, see a revival in Hanbok, right, to get it more spread across the world. We've been so chatty, I've lost track of time completely. We're going to get to a song, and then we'll be back with more talk as well. 노래 한 곡 듣고, 이거 은지님 신청곡 맞으세요? 송소희?
2: 맞아요. 원래 두 곡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송소희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는 또 BTS의 바디 투 바디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나라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네. 저희 아까 중앙아시아 전통의상 패션쇼에서 네. 한복이 소개됐을 때, 한복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나왔던 대표곡이 아름다운 나라였고요. 와. 또 제가 아리랑 라디오 나간다고 어제 네.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0: 아, 네네.
2: 그랬더니 구독자분들이 제가 신청곡을 추천해달라 했더니 네.

0: We're back for part two after that epic song, right? Beautiful career. Journey meeting people. Peter's on the block. Today we're joined by Cheonji, a creator sharing the beauty of career with the world in her Hanbok through the YouTube channel Fox and Bear. You can find that. Her nickname is also Hanbok Fox as well, just FYI. And Siska, I see from Jakarta, saying, what is your Instagram account?
1: Instagram. J-I-I-I-I-I.
0: Oh, 네.
1: I가 네 번이고요.
0: 네.
1: J-I-I-I-I X 숫자 2, number 2.
0: J-I-I-I-I-X-2.
1: 네, I-I-I-I.
0: 4 eyes.
1: 네, 4 eyes.
0: X-2. Yeah. Okie dokie. And you can find her on Instagram, subscribe there. Also, of course, check out the video content. We've showed you some clips, and this will go up after the broadcast as well. Sherry saying, what a great video as well. I love Hanboks. I got to try one on when I was in Korea. They're so cool. 네, 많은 정치자들이 이제 언젠가 한국 방문해서 뭐 라디오 방문하기도 하는데 꼭 한복 체험하는 거 리스트 위쪽에 있어. 대부분 솔직히 말하면 여성분들. 네, 남성분들도 많이 했으면 좋은데 남자로서 옷 갈아입는 자체가 너무 많지 않아서 약간 희망은 크진 않지만 이렇게 외국인들 8년 전부터 했으면 그동안에 약간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복 체험하는 거 체감하셨나요?
1: 어때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네. 그렇게 한복 체험 이거를 딱 인지는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K-pop 디몬헌터스가 많이 이제 했잖아요.
0: 네.
1: 이제 남자는 한복을 잘 안 입는다라고 하셨지만 네. 최근에 경복궁 가면 모든 남자들이 갓을 쓰고 있어요.
0: 진짜요?
1: 네, 한 90%는 갓을 쓰고 계시고요.
0: 우와.
1: 또 이제 이제 여성분들께서는 예쁜 한복도 좋아하지만
0: 네.
1: 난 대장금을 보고 왔어.
0: 네.
1: 뭐 이런 K사극을 봤다라고
0: 네.
1: 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당이
0: 네.
1: 한복을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싶어 하세요.
0: 오, 진짜.
1: 네, 그리고 일부러. 저를 또 만나면
0: 네.
1: 이 당이 한복은 포즈를 어떻게 해야 돼?
0: 네.
1: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0: 네.
1: 이 안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0: 아, 그 뒤쪽으로 손 안 보이게.
1: 맞아요.
0: 와.
1: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꿀팁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게 예의와
0: 네.
1: 품격을 위해서 이렇게 손이 보이지 않게 넣었다라고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왕비 분들께서 격조를 나타내기 위해도 이렇게 자세를 취하셨고, 또 예전에는 저희 나라에 난방 시설이 없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추우니까 궁궐이 특히 매우 추웠대요.
0: 네.
1: 그래서 뭔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자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0: 여러
1: 이런 것도 네, 알려드려요. 외국인분들 만나면.
0: 와, 진짜 큰일 하시는 거예요. So I asked Eunji about hanboks and maybe over the 8 years that she's been doing her channel, whether she's felt there's more foreigners like Sherry trying on hanboks. And she said, yeah, she didn't really notice it too much in the past, but in recent times, especially with the popularity of things like K-pop Demon Hunters, seeing so many people, foreigners, wear the hanbok. And I was saying, maybe not so many men, if I'm honest, it's more women. But she was saying these days, if you go to Gyeongbokgung Palace, you might see like 90% of guys who are wearing something hanbok related are wearing the kat, the traditional hat. And that's perfect, you know, to keep the sun out of your eyes in this hot weather. And she said a lot of the women, although they are wearing beautiful hanbok as well, they might be choosing a specific character from a K-drama, like a historical drama they've seen before. It could be like Daejanggeum, or it could be the Dangi, this type of hanbok that we see Eunji in today. And one of the tips she will give is that you place your hands like under the material, and that's seen as a form of politeness. It can also be seen as a way of keeping warm, because back in the day there wasn't this underfloor heating system, and especially the palaces were said to get quite cold. So if you're wearing the Dangi type of hanbok with this outerwear, and I keep mentioning Dangi for a reason. We are going to be having a special quiz later, so bear that in mind. Moving on with some more questions for Eunji, who is looking stunning. So make sure you get to the live video stream. As I said, our channel name has changed to Arirang Radio, K-pop, K-culture news from Korea. I wonder how many hanboks have you worn, and if you've counted that.
2: 세진 않았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라도 한복 몇 개 입었는지 아세요?
1: 대략 최근에 확인했을 때 한복을
0: 네.
1: 입었던 영상이 한 150편 정도 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100벌은 입지 않았을까 싶고.
2: 근데 다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임대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1: 아, 또 저는 함께 해주시는 네. 감사한 또 디자이너 원장님이 와. 계셔가지고 네. 이름을 언급해도 되나? 너무 그럼요. 감사한데. 네. 이은진 원장님 감사합니다.
2: 이윤정?
1: 이은진.
2: 이은진.
1: 네, 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2: 와, 한복 디자인 전문가예요?
1: 맞아요. 그래서... 근데 구매도 해서 한 몇 벌은 가지고 있어요. 혹시 모를 진짜? 상황에 대비해서 네. 가지고는 있지만 와. 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한복을 굉장히 많이 찢어요.
2: 이거 어떡해요.
1: 야외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밟기도 하고
2: 그렇죠. 돌에, 되게 기니까요.
1: 네, 네. 돌에 걸려서 찢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원장님이 다 괜찮아.
2: 진짜?
1: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많이 말씀도 해주세요.
2: 그만큼 홍보도 많이 되는 거겠죠.
1: 맞아요.
2: So, Eunji's had around of 150 videos, maybe more, and so she guesses around 100 different hanbok she has worn over that time. And so I was kind of curious, are you buying all these hanbok or renting them? Well, she wanted to thank a designer that helps out with that, Lee Eunjin, hanbok designer, and the best thing about it is that she will film outside Eunji for many hours, and she will sometimes rip the skirts, right, because they are so long. You can't see it in the shot right now, but they go down to the floor, and so if you're walking on it, if someone steps on it or you step on stones, it could rip easily. And Eunjin is totally fine about that. Says, do whatever you want in these beautiful hanbok. Sherry says, what is the best material for a hanbok? This is creeping into hanbok design, but I wonder, 혹시 Sherry님 오하이오 미국 출신인데 그 한복 재질 중에 뭐 다양한 재질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가 제일 좋아하는 재질 있는지 물어보는데 다 비슷한 재질이지 않아요? 그 한복에 있어서
1: 사실 그 원단 비단 네. 자체가 다 달라요.
2: 진짜.
1: 네, 저도 한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네네. 잘은 모르지만 네.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딱 봤을 때 이렇게 윤기가 나는 한복.
2: 네, 네.
1: 네, 그 고급스러워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2: 그거 제일 네. 좋아요. 편하기도 해요. 아니면 그냥 생긴 거가 좋아서.
1: 일단 생긴 거가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모시 한복도 좋아하는데 모시 한복이 굉장히 고가고 또 여름에 시원해요. 그래서 모시 한복도 좀 좋아합니다.
2: 모시라는 재질이 있어요.
1: 재질이 있어요.
2: 이거 영어로
1: 원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2: 모시. So out of the fabrics for the summer and something that's cool, Eunji says moshi, which is known as rami fabric in English. It's not something I've even heard of in English, to be honest. But she said they are different because I was thinking many hanboks just seem very similar in terms of their material. But she said that they can all be different slightly, and the ones that Eunji prefers the most are the ones like she's wearing today, the shinier ones, not necessarily for comfort, but more for how stunning they look. And I wonder what kind of things you're working on at the moment. You've done so much as well already with the APEC Summit and the Central Asia Summit congratulatory performances.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앞으로 할 약간 행사들이 큰 거 뭐 잡혀 있어요?
1: 요즘 활동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경기만 좀 많이 갔으니까 네. 이제 전국적으로 가자.
2: 네.
1: 그래서 한 7월 말쯤에 부산에서 찾아가는 한복 상점이라고 네, 다녀왔고요.
2: 네.
1: 그다음에 이제 국립국악원에 외국인 친구들 이제 4명을 데려가서 우리의 소리를 또 체험하는 행사를 또 한번 진행을 했고.
2: 부산에서요?
1: 요거는 서울.
2: 네, 여기 바로 옆에.
1: 옆이에요.
2: 네.
1: 그래서 토요일 날 왔었는데 바로 앞이 아리랑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막 이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보령 머드 축제에도
2: 진짜요?
1: 네, 한번
2: 저기서 어떻게 얼리죠? 머드 이렇게 묻으면 안 될 것 같은데.
1: 일단
2: 네. 우와, 저기도 초대 받으셨어요?
1: 네네,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머드 축제도 한국의 이런 다양한 축제 중에 하나니까
2: 그쵸.
1: 이것도 좀 알려보고
2: 네.
1: 그다음에 이제 8월 13일부터 네. DDP에서 한복 상점 이라는 걸 또 해요.
2: 네.
1: 제가 작년에 가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2: 네.
1: 그때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데려가서
2: 네.
1: 좀 한복 상점에 있는 전통 이 소재들로
2: 네.
1: 한국 공주 만들어주기 뭐 이런 거를 좀 해볼까
2: 네.
1: 또 생각 중입니다.
2: 재밌겠네요.
1: 네.
2: So very busy, Eunji is at the end of July going down to Busan, the hanbok store that finds you. That was the event she was taking part in there. And then with foreigners coming on over to the Gukgakwon, the traditional Korean music center just across the road from us here at Arirang. And then next week going to
0: 보령 for the Mud Festival, which we mentioned on our show as well, which will be an interesting tie-up with Hanbok. And then on the 13th as well at the DDP, the Dongdaemun Design Plaza, there are some Hanbok stores there, and she's thinking of doing some content making foreigners into princesses and whatnot. We are already running short on time, and today we have a very special format of the quiz, so maybe let's get to that, because I don't want to run out of time. 오늘은 특별하게 원래 퀴즈는 이렇게 인터뷰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주는 기회인데 반대로 은지 씨가 오늘 선물 준비했다면서요?
1: 맞아요. 와. 제가 선물들을 좀 챙겨왔는데
0: 원래 콘텐츠에도 선물 많이 주시죠?
1: 네, 제가 한복을 입고 한국의 멋을 알리지만 네. 그리고 한국의 정을

0: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름이니까 이런 네. 부채를 우와. 또 나누고 있고요.
1: Oh, there's one over here as well. We got 네. fans to give away from Eunji. She is 네. giving you prizes today.
0: 그래서 이게 퀴즈 때 네. 이제 청취자분들께 드릴 선물이고
1: 세 명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건가요?
0: 맞아요. 와. 그리고 요 약과 저 제가 복주머니에 약과를 넣어서 같이 선물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로 네. 이제 세트로 와우. 준비를 해봤습니다.
1: So we got these fans and these lucky pouches with the 약과 traditional snacks to give away to three lucky listeners. But you guys have to get the question right, okay? So as I always do, 원래 여기 와 있는 분한테 선택 해요. 퀴즈 안 해도 돼요. 귀찮으면 네. 아니면 나 바빠 안 하고 싶으면. 근데 하고 싶다면 하고 네. 청취자들 다 하고 싶으니까 선물 다 갈 수 있으니까 띵동댕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띵동댕. But you have to get the answers right. 근데 문제는 우리 작가님이 아주 쉬운 질문을 싫어해요. 그래서 아. 조금 난이도 있고 네.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면 힌트 같은 거 그러면 부탁할게요.
2: I will read you guys the questions, okay? Write it up on YouTube or via KakaoTalk where our username is Daily K. So if you listen to today's show and you're watching, you must know today's answer, okay? So what is the name of this traditional Korean garment? So it is a type of hanbok, okay? But it's not hanbok. That would be too easy. It's a beautiful traditional outfit that royal women, queens and princesses during the Joseon Dynasty wore for daily attire, or noble women wore layered over dresses for ceremonial occasions. In historical dramas, the garment worn by hanbok, by queens or the crown princesses. It's got a long front, back panels with side slits as well. And Eunji has mentioned that foreigners like wearing this as well. So let me give you some bogeys, okay? Some options for you. Number one, 당이. Number two, 두루마기. Or number three, 저거리. What is the one that we've mentioned on the show? 하고 Eunji님 힌트 하나 주실 수 있나요?
0: 일단 처음부터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1: 네.
0: I love number one.
1: Yes, there we go. There's a big hint for you. 우리는 좋은, 그냥 분명한 힌트를 아주 줬습니다. And it's the one that Eunji is wearing, okay? So if you know what we've been calling this, you can win the fans and also the pouches as well. And we will be giving them away. So write up your answers on the chat right now and we'll get to those in an announcement later. So one last time, Eunji, something you'd like to say to international listeners or your thoughts for the future? 앞으로 약간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외국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뭐 채널 홍보해도 되시고요.
0: 일단 제 Fox and Bear 채널 많이 봐주시고요. 전 앞으로도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려고 이제 힘쓸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문화를 알리는 종류 중에 한복 한국 아름다움을 나누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1: 오, 네.
0: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뷰티 개선을 무료로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1: 아, 진짜 뷰티 그런 뭐 메이크업 같은 거예요? 아니면
0: 피부 시술을 도와줘서 네. 그 네 명 친구랑 피부 시술 후에 국악원을 갔던 거예요.
1: 아, 진짜?
0: 네, 한국 체험까지 해줬던 네. 프로젝트인데 이 뷰티 체험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한국의 멋 맛 이렇게 또 다양한 무료 봉사라고 네. 해야 되나 체험들을 또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지금처럼 계속 한국과 한복을 알리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한복 이 특색으로 계속 나가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So Eunji saying she's also of course subscribed to the channel Fox and Bear, Yeolgom channel in Korean. But she's trying to, I guess, broaden the horizons of K-culture, not just through hanbok, but that is her main thing, and she will continue to do that, but through a program called Beauty of Korea. The foreigners that she took over to the Gugagwon, or Traditional Korean Music Center, took part in this Beauty of Korea, which is doing skin procedures. You know, Korea is the hub for all things beauty, not just things like face masks, but actual procedures at medical clinics and institutes. So doing that and expanding to maybe the mot, the kind of appearance, the coolness of Korea, and the mat, maybe the taste of Korea in the future, but all the while focusing on hanbok as well. And so a couple of our listeners I see on YouTube have said for the answer, is it number one, 당위? Is that correct? 정답인가요, 당위?
0: 당이 정답입니다.
2: Yes, well yes. done. So to three listeners, we will get in touch and send you out these fans. This one is a special one. 이게 그 왕이 입는 한복에서 나오는 패턴.
0: 맞아요. 맞아요. 곤룡포.
2: 곤룡포.
0: 그래서 제가 이거 선물 드릴 때는 왕의 기운을 담았다. 아.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요.
2: It's got the energy of the king, this fan. And remember one of our guests, Q-Tae Shi. He wears the 곤룡포 at the football matches. 우리 매달 나오는 게스트 중에서 축구 경기 갈 때마다 대한민국에 공룡포 입고 다니는 분이 있어. 공룡포. 그래서 이 패턴 맨날 그 사진에 찍히는데. Wow. So you guys, you could win this one. There's also one with the Korean colors of the flag of the Taegukgi and another one with the message and all with the delicious yakgwa as well. 은지님 오늘 나와주셔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화려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 오늘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0: 이것도 영상에 올려야죠.
2: 아, 좋습니다. So this is going to be in one of her videos.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도 한복 특집 할 때마다 나와주세요.
0: 아, 감사하죠. 저도 아리랑 라디오가 한국을 네. 가장 뜨겁게 알리는 라디오잖아요.
2: 아, 그렇죠.
0: 좋은 일로 또 찾아뵙으면 좋겠어요.
2: 감사합니다. 네. Cherry, Siska, and Benny, you are today's prize winners. So get in touch via KakaoTalk with your email address, and we will get your addresses to send out these prizes. We're going to leave it there for today. Final song is An Yeun's 홍연, The Red Knot. It's been your Daily Dose of Korea, #DailyK out. Bye-bye, everyone.
0: Bye-bye.

0: Monday morning, and it's time to meet a voice as refreshing as the cool breeze from the Alps. Introducing our August master for All About, Irulehihu! I'm sure you've all heard of that at least once before. Now, the moment you hear it, you can almost picture the Green Alps, right? Starting today, our guest will take us on a very special two-week journey through sound. She has been working to introduce yodeling to more people across Korea. Please welcome Lee Eun-kyung, better known as Yodel Eunni. Hello and welcome!
1: Hi everyone. I'm Yodel Eunni. Nice to meet you. It's great to see you.
0: No, it's great to see you too.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in.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0: It's an honor is what Yodel Eunni said. You know what? It's so great to have you here. And I can already feel that bright energy from you. But it's a live show today here on Culture Crunch. Are you nervous at all? 선생님 너무 반갑고요. 처음부터
1: 그럼요.
0: 너무 그 밝은 에너지가
1: 그럼요.
0: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 생방송이잖아요. 오늘.
1: 그렇죠.
0: 조금 떨리진 않으세요 혹시?
1: 아 제가 생방송을 한 2년간 네. CBS에서도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냥 고향에 온 듯한. 아니 또 우리 good. 같이 방송을 열심히 잘해 주시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0: Oh, that's good. So Yodel Eunni has 네. been doing live broadcasting at CBS for 2 years. So she's pretty used to live broadcasting. And because she has me as well, she feels really comfortable doing the show live today. Well, this is the very first time, actually, that we covered yodeling here on Culture Crunch's All About, 네. our Monday segment. And I'm sure many listeners are wondering, what exactly, though, is yodeling? So can you please explain a little bit? 우리 얼로바웃에서 요들을 네.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1: 그러시죠.
0: 네, 그래서 크런처들이 요들이 정확히 뭐지라고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1: 그러시죠.
0: 네,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러니까 요들하면 늘 방송에서만 보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We only saw it on broadcasting, yodeling.
1: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줄 아시거든요.
0: Yeah, so we think like it's for special people only.
1: 그렇지만 요들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런가요?
1: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발성.
0: It's the easiest vocalization technique is what Yodel Eunni said, and anyone can sing it.
1: 믿으세요.
0: Oh, 그런가요? So trust me 네. is what Yodel Eunni said.
1: 네, 진실입니다.
0: She's only saying 네. the truth, so just trust her throughout.
1: 내가 가진 소리를 가지고 네. 소리를 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0: 아.
1: 그런데 우리가 방송에서 오, 에이, 굉장히 어려워 보였잖아요.
0: 그렇죠. 네. It seems really hard what she just did, right? I can't even imitator, you know. Right?
1: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0: 네.
1: 정직한 발성이니까
0: 아~
1: 우리 오늘 한번 재밌게 배워보자고.
0: 좋습니다. So it's a very, very easy sort of vocalizational technique. So we're going to learn it in a really fun, enjoyable way today with Yodel Eunni. 아. Well, I'm really excited now.
1: 오히려 제가 기대가 돼요.
0: Yodel Eunni is excited herself too.
1: 네.
0: Well, I want to ask you, could you then briefly tell us what kind of work you do as well and how you came to be known as the Yodel Eunni? 선생님께서는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1: 네.
0: 요들 언니라는 별명이 생기게 된 건 어떻게 어떤 계기인지 설명
1: 제가
0: 부탁드려요.
1: 제가 오래전에 네. 그 MBC 뽀뽀뽀에서 요들 언니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방송을 많이 했죠.
0: Yeah, so she was the 요들 언니 of 뽀뽀뽀. It's the children's broadcasting program here in Korea.
1: 지금은 펭수 요들쌤, 뭐 런닝맨, 유재석 요들쌤, 여러 연예인을 가르치는 이제 요들쌤으로 소문이 나 있죠.
0: 그렇죠. And she is now popular for teaching yodel to so many different famous people, including on Running Man and also to Peng Su, the famous penguin as well.
1: 근데 그 당시에 제 이름이 요들 언니였거든요.
0: 네.
1: 세월이 좀 지났죠.
0: 그렇죠. It's been a while since she became 요들 언니 in the past on 뽀뽀뽀.
1: 그런데 지금은 이름은 역시 요들 언니.
0: 그러니까요. It's been a while, but she still has that name, 요들 언니, with her, even though time has passed since then.
1: 영원히 언니 할 거예요.
0: 아, 그렇죠. 영원히 해주셔야죠.
1: 제 꿈은 피터팬이에요.
0: Okay. Her dream is to become forever 요들 언니.
1: 어린이처럼
0: like
1: 살자.
0: Peter Pan. Oh, live like a child throughout her
1: 네.
0: life. Okay, well, how did you first discover yodeling? No, very simply. 처음 요들을 네. 만나게 되신 게
1: 예전에 궁금해요. TBC라는 방송국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린이 합창단을 뽑았는데 제가 1기예요. 그때 처음 배웠죠.
0: so she first learned yodel back in elementary school when there was TBC, this broadcasting station, and they had a children's choir then. And she was the first ever class to be part of that children's choir. 네, 그때 그렇죠. 처음 배우셨고 네네. 근데 음악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특별히 요들에 매료된 이유가 뭔가요? Why were you mesmerized by this yodel song in particular?
1: 저는 원래 지휘를 공부를 하고 교육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 요들은 이 발성 자체가 아주 특이하고요. 부르면은 괜히 행복해져요.
0: 맞아요. So 요들 언니 said she actually learned conducting and education, but when she first met yodeling, she thought it's really unique. It sounds unique when you sing it. It sounds it's really unique as well. And you become happy when you listen to it.
1: 실제로 요들을 배우고 나서 암이 완치되기도 하고 우울증도 치유가 되고요.
0: Wow.
1: 아프신 분들 다 오세요.
0: So there are a lot of health effects too. Some people were able to cure their cancer through yodeling and also overcome depression. So if you're suffering from any illness or disease, do come see 요들 언니 to cure them all. All right. Well, is there, I guess, something that, I mean, someone you want to recommend this yodeling to? 특별히 혹시 이제 가르치시다 보면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뭐 펭수, 러닝맨 너무 많은 분들이 네네.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이런 분들은 좀 추천하고 싶다 하는 그 특징이 있을까요?
1: 제가 제일 사랑하는 또 남들이 세밀렐라 아주 좋아하고 예뻐하는 제자가 박성호 씨. 개그맨.
0: Okay. 박성호, the comedian, is one of our favorite students.
1: 박성호 씨는 요들을 배우고 음반도 냈죠.
0: 아, 네. He also learned yodel and he also released his own album.
1: 개콘이 없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요들을 함으로 방송도 하게 되고 재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만들어졌었죠.
0: So for him, it was a really hard time when gag concert had disappeared for a while. But by learning yodel and releasing his old album, he was able to revive from that period.
1: Okay.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0: He's really grateful to have met 요들 언니. All right, well, you also wrote a book titled Live Like Yodeling. What does it mean to live like yodeling, though? 요들처럼 살아라라는 네. 책도 쓰셨잖아요.
1: 네, 요들인으로서는 처음 네. 쓴 것이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요들을 가르치면서 있었던 많은 예화들 또 아주 아름다운 일들 또 요들 발성 모든 걸 다 엮었어요.
0: So the book has all the stories that she experienced teaching yodeling and also how it can change your life attitude, whatnot. And it also has the technique of yodeling vocalization within the book as well.
1: 책에 보면 QR이 있어서 뭐 영상도 볼 수 있고 다 배울 수도 있는.
0: 아. 네. And you also have a QR code in the book, so you can immediately look at videos related to the explanation in the book. 너무 잘 정리가
1: 보고 나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0: So if you take a look at the book, anyone can basically learn yodeling. But I wonder, what does it mean to live like yodeling? 근데 책 제목처럼 네. 이 요들처럼 산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1: 궁금하시죠?
0: 네.
1: 네, 다들 궁금해하세요. 제 강의 제목이 요들처럼 살아라요. 요들 발성을 보면 한 통속으로 발성을 해야 되는 원리가 나와요. 요들 발성의 원리를 보면 이 연결이 돼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발성의 원리 자체가 인문학이에요.
0: 네.
1: 그래서 세계 최초 요들 인문학을 강의를 하고 있죠.
0: Wow, so it's like the first ever humanities based on yodeling. And if you take a listen to her lecture, it talks about the vocalization technique of yodeling, and it includes connection, communicating, and that's all part of the vocalization. And it could be connected to how we see life and live life as well.
1: 그렇죠. 모든 발성이 따로따로 하면 안 되는 게 요들이에요. 항상 함께 해야
0: 함께.
1: 돼요. 그게
0: so,
1: 요들 발성의 원리예요.
0: So the basic principle of yodeling is that everything is connected and you have to do everything in a harmonized, unified way would be.
1: 안 되잖아요.
0: 그렇게요. 이어가는
1: 그렇죠.
0: So as you saw in the example earlier, you can't cut each of the sound, separate them. You have to connect them all as if they're all just one sort of flow. Okay. All right. Well, I'm curious. How do you think yodeling has changed your own life then? since you even wrote a book on it, right? 책을 읽어보면 요들이 네.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말씀하신 네, 네. 것처럼 삶을 대하는 태도랑도 연결되어 그렇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요들이 선생님 인생 어떻게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나요?
1: 물론 저는 아기 때부터 항상 웃는 게 제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행복하지만 요들을 배우는 분이 행복해 하는 거를 보고 제가 그 에너지를 더 받는 것 같아요. 아, 에너지는 소통이거든요.
0: 그렇죠. 네. Of course, 요들 언니, she learned yodeling ever since she was really young. And the smiling face was a default for her ever since she was young. But as she taught yodeling and sang yodeling, it made her happy to see people around her become happy learning this too. And that's where she gains the energy from. 아, 좋습니다.
1: 지금 행복하세요.
0: 아, 행복합니다.
1: 이게 노래나 말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말할 때나 노래할 때나
0: 그러게요.
1: 발성만 잘하면 되거든요.
0: So when you speak and sing, it's pretty similar, the vocalization. So you can feel happy just like that.
1: 그럼요.
0: Okay. 네. Well, I'm really excited to move on. Now, the more we talk, the more excited I become about today's class. What kind of musical journey will you take our crunchers on for the next few weeks? 이렇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오늘 수업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저도 기대돼요.
0: 그죠? She's also excited,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it. So what will you be teaching us next? 그럼 우리 크런처들이랑 어떤 네. 소리 여행 앞으로 하게 될 거죠?
1: 일단은 내가 가진 소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 가슴 있으세요?
0: 네.
1: 이거 생방송에서 이게 무슨 얘기야? 네, 누구나 가슴은 있죠.
0: 네, 그쵸.
1: 체스트가 있는 거예요.
0: 그쵸?
1: 머리 있죠?
0: 머리 있죠.
1: 네, 우리가 가슴하고 머리 두 개만 쓰면 요들은 끝.
0: Okay, so all you need for yodeling is your chest and your head. Okay, so all you, if you have that, you can, anyone can enjoy yodeling. And we're going to find your own voices, discover your voices through the lesson today and moving forward as well. Well, I heard your classes always begin with everyone shouting happiness or 행복. 선생님 수업은 항상 행복이라는 그렇죠. 말로 시작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1: 전체 차렷 행복, 열정 우셔 행복,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행복 이렇게 합니다.
0: So everyone bow 행복, happiness. Let's start 행복. 네. Happiness is basically what she says before a class starts. But why do you say that instead of 시작? 시작 대신에 행복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유는 뭐죠?
1: 이 사람의 뇌가 바보래요.
0: The brain is pretty stupid.
1: 이 행복은요, 셀프래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몸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진다거든요.
0: And so if you keep saying I'm happy, I'm happy, then you become happy. You can fool the brain to feel as though it's happy.
1: 요들 아카데미 오기 전에 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몸이 좀 아파, 열이 나. 그런데도요. 네. 신기하게 와서 2시간 강의를 받고 나면 열이 뚝 떨어져요.
0: Wow. So even if you're sick, even if you have fever, you go to the Yodel Academy, you learn for 2 hours, and your fever would just disappear after that 2-long-hour class.
1: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대요.
0: And this is possible 네. medically and scientifically.
1: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몰핀 주사를 맞잖아요.
0: 네.
1: 몸 안에도 이런 행복을 만들어주는 하는군요. 핀자 돌림이 있대요.
0: Okay. 네. So you don't have to get any sort of injections, medications when you're sick. Even just through yodeling, you can get that hormone out to make 네. you feel healthier and happier.
1: 뭐 엔돌핀, 다이돌핀 그쵸. 이런 것을 몸속에서 막 만들어내다 보면 면역력이 생긴대요.
0: And you can strengthen your immune system by creating endorphins, whatnot, by yodeling. 네.
1: 그래서 저희 제자가 암 말기까지 됐다가 요들하고 완치됐어요.
0: Wow. And one of our students, 네. they were actually at the very end phase of cancer, but they were cured completely after learning yodeling. That's
1: 아프신
0: amazing.
1: 분들 오세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하실라? 그런데 의사분들도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좋아하세요.
0: 그럴 것 같아요. Even 네. doctors are amazed by the effects of yodeling. So if you're sick, once again, come see Yodel 언니.
1: Okay, so 어떤데 저한테 막 보내세요.
0: Oh, okay. And some doctors even send their patients to 네. her. Well, you know what? Let's begin our class then by saying happiness. 그럼 선생님, 오늘도 네. 행복 외치고 그렇죠. 우리 수업 시작해볼까요?
1: 네, 한번 해볼까요?
0: 네,
1: 네 전체 차렷!
0: 차렷!
1: 행복.
0: 행복.
1: 네, happiness. 이렇게 하는
2: 겁니다. All right, sounds good. Well, today's first topic is beginner level discovering the voice within you, like you said. But I heard that you often say anyone can yodel, although it seems like a really difficult sort of singing technique. 우리 첫 번째 시간 주제가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안의 목소리를 찾는 네. 시간이잖아요.
1: 그렇죠.
2: 사실 많은 분들이 요들 하면 상당히 어려운 노래다.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1: 기교인 줄 알죠.
2: 네, 기교인 줄 알죠. 그러니까요. 네. 어렵게 들려요. 근데 선생님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정말인가요?
1: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가슴에서 나오는 흉성, 또 내가 가진 머리에서 나오는 두성. 네. 흉성과 두성 두 개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2: 아, okay. So all you need 네. is your chest voice and your head voice. That's all you need for yodeling. Okay.
1: 가슴 소리 누구나 다 내죠.
2: 네.
1: 해볼래요?
2: 네, 해보겠습니다.
1: 요, 요, 요.
2: Do you want to try this together? Chest voice. 요, 요, 요. 네.
1: 아까 제가 여섯 가지 가르쳐드렸던 거. 그게 웃는 얼굴이잖아요.
2: Okay, we're going to learn six techniques with 요들 언니 now. First of all, smiling.
1: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얼굴이 어떤 각도로 변할까요? 1번 묻지 마라, 2번 얼짱각도다.
2: Number one, don't ask me. Number two, it's the pretty sort of angle if you smile. Of course, it's number two. 2번이겠죠?
1: 네, 당연하죠. 얼짱각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얼짱각도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웃으면 입속의 공간이 넓어져요.
2: So why you need that angle is 네. because when you smile, the space within your mouth becomes bigger.
1: 제가 만든 30 발성법이 있어요.
2: Okay. So there are three whole sort of technique 예. that 요들 언니 created.
1: 첫 번째는요. 네. 아 하고 여섯 가지를 지키면 네. 입속에 공간이 생겨요.
2: Okay. First of all, if you keep that six techniques we're going to learn very soon, you can create a space in your mouth when you say 아.
1: Okay. 공간이 생기면 울리죠. 네. 울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공명이라고 하죠.
2: 아,
1: 그래서
2: okay.
1: 공간이 생기면 공명이 되죠.
2: And if that space is created, then it can actually make vibration sounds, right?
1: 공명이 생긴 소리로 말하거나 노래를 하면 듣는 분이 공감을 가진대요.
2: And also, if you sing with that sort of voice, the other person listening can 네. empathize with that voice. So in Korean, that is called the 공간, 공명, and 공감, which is why
1: 와,
2: it's the
1: 잘하시네요.
2: 공 technique.
1: 네.
2: All right.
1: 제가 만든 게 많아요, 발성법을.
2: She created a lot of these techniques on her 네. own. All right. Well, shall we learn the six then? 그 여섯 가지 한번 네. 이어서 해볼까요?
1: 네, 여섯 가지를 지키고 네. 자, 그 상태에서 공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공간을 만들고 자, 요, 요, 요.
2: 요, 요, 요. 그 여섯 가지가
1: 웃어야지.
2: 뭐였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1: 웃어. 눈 작게, 네. 뺨 올리고, 코평수 넓히고, 인중 짧게, 입 보이고, 턱 당기고.
2: All right.
1: 얼짱 각도.
2: So the six are, you have to make your eyes small and have your cheekbones high as you smile and enlarge your nostrils. 네. And the philtrum has to become shorter, show your teeth and chin out, okay? And to create a pretty sort of angle.
1: 저절로 예뻐지죠. 이 상태를 해야 입속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2: Okay. So you have to keep these six techniques. Really think about it as before you sing to make that space within your mouth.
1: 이게 요들 언니의 육법 전서거든요.
2: Okay. So this is 요들 언니's six techniques for singing yodels.
1: 법은 지켜야 하니까.
2: And you have to keep the rules, of course.
1: 그대로 유지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2: 아, 네, 좋습니다. 자. Maintain that face and make the voice.
1: 오케이, 만들고. 네. 예, 예, 예.
2: 예, 예, 예.
1: 이게 흉성이에요. 아. 가슴이 울리죠?
2: 네, chest 네. voice. You can feel your chest 네. vibrate, right?
1: 요, 요, 요.
2: 요, 요, 요.
1: 무서우면 안 돼요.
2: Don't be scared. Oh, right. Don't make a scared face. Smile as you say it.
1: 눈이 커지면 무서워요.
2: Don't enlarge your eyes because you can look a little scary, okay?
1: 네, 가슴이 울리는 흉성을 내고요. 네. 머리소리.
2: 네.
1: 자, 두성.
2: Head voice.
1: 정말 잘했어요. 와우, 정말 개 같아요.
2: She said I sounded like a dog.
1: 아니 생방송에서 웬 개? 이 두성이요. 개 소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조수미 씨 있죠. 네. 뭐 우리나라 유명한 네. 조수미 씨가 예전부터 개 호흡을 가르쳤거든요.
2: 아, so it sounds like a dog when 네. you make head voice. And 조수미, a famous soprano in Korea, always talked 네. about this vocalization technique from the past.
1: 저는 개 발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견성법이에요.
2: 아, and 요들 언니, she teaches the dog-like vocalization technique.
1: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성 합창단이 있어요.
2: There's 어딜까요? a famous head voice.
1: 꽉찬 합창단일까요? 비인소년 합창단일까요?
2: is it number one? 꽉찬 합창단? Number two?
1: 비인?
2: 비인?
1: 네, 오스트리아의 비인 소년 합창단이죠.
2: 그렇죠. Or it's, is it Vienna? 네. It's Vienna, of course.
1: 이게 모차르트의 후배들이거든요. 네. 네, 제가 지휘하는 합창단의 현우가 비인 소년 합창단에 합격을 했어요.
2: 와우.
1: 투성을 잘하니까.
2: So one of her students, Hyunwoo, actually entered this very famous choir because he was taught to use the head voice really well through 요들 언니.
1: 그럼요.
2: Okay.
1: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게 바로 그거예요.
2: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learn right now.
1: 네, 흉성과 두성 두 개.
2: 네, chest voice and head voice.
1: 딱 두 개.
2: 네, just 네. two. All right.
1: 요요요.
2: 요요요.
1: 아, 좋아요. 가슴이 울리는 소리.
2: 네, chest voice. 네. And the head voice. 네.
1: 이렇게 1단계는 똑똑 끊어서 해요.
2: 아, and the first step would be to just separate these voices or sounds.
1: 이렇게 똑똑 끊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스타킹일까요? 스타카토일까요?
2: Is it stocking or staccato when you sing it like this?
1: Okay.
2: 스타카토겠죠?
1: 네. 그래서 스타카토 또 이어서 결국은 3단계로 오오오 할 수 있는 거죠.
2: Oh, okay. 네. And this is the first step. Secondly, you would connect it together. And thirdly, you can sing 네. with these techniques.
1: 아.
2: All right. You know what? Before we continue, 네. I want to actually take a listen to your live performance 네. before we continue. 그러시죠. 우리 수업 진행하기 전에 네.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선생님의 라이브 요들 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1: 네, 생방송에서.
2: 아, 그러니까요. On this live show 네. listening to your songs. 준비해 주신 두 곡 행복 네. happiness and she taught me how to 요들. 네. 있죠? All right. Well, while she prepares for this very special live performance, we'll be back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Stay tuned.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at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We're back! Today on our August's All About, we're joined by the yodel singer, 요들 언니 이은경, and she's ready for her live performance. Shall we enjoy it together? Give her a big round of applause! Woo!

0: 감사합니다.
1: 유후! 후후! 너무 멋지십니다, 선생님. 네. That was amazing. Yes, and we're going to try and sing it together. That's what we're going to learn with Yodel Eunni today. Wasn't that amazing? And I felt so happy listening to her and seeing her sing.
2: 노래 부르시는 네. 모습 네. 보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3: 그렇죠.
2: 네. 어. 뭐 웃게 되는 따라서.
3: 돼요. 네. 육법 전사만 잘 지키면 돼요.
1: Just listen to just remember the six different techniques that she taught you earlier, right? With the smiling, and we're going to start learning now. Our next lesson is taking yodeling one step further, becoming friends with my own voice.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요들을 배워볼 시간인데요. 바로 요들 한 걸음 더 내 목소리와 친해지기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3: 아 그럼요. 딱 보니까 요들 이렇게 써 있어.
1: 아, 정말요? So she said I have yodel on my face written, which means I'll be good at it, she thinks.
3: 제가 스튜디오 들어올 때 막 노래하면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1: So when she stepped into our studio this morning, before the show began, 네. she was singing the yodel song, smiling, giving so much good positive 그럼요. energy to all of us.
3: 일단 뭐 너무 쉬운 거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네. 어, 1단계는 아까 스타카토 했잖아요. 네. 끊어서. 네.
2: 그쵸. 에에이이 스타카토.
3: 똑똑 끊었어요. 네. 요거를 좀 길게 해보는 거예요.
1: 아, 에에이이 Okay, make longer sounds this time. 에에이이
3: 어, 이렇게 길게 하는 걸 음악에서 하는 용어가 있어요.
2: 뭐죠?
3: 알아맞혀보세요. Okay. 1번 마가린, 2번 마르카토.
1: 1. 마가린, number 2. 마르카토. What technique is it? Number 2.
3: 와, 역시 대단해요.
1: Amazing.
3: 어, 2단계로는 길게 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네. 아, 내 가슴 소리가 이건가? 내 머리 소리가 이건가?
1: Okay. Okay, so make the sound a little longer this time. Test your chest voice and your head voice as well. Head sound and chest sound.
3: 이제 드디어 얘네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1: 아, okay. We're connecting them now.
3: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1: 네, 네. That's the important part. 체스트와 헤드를 연결한다. 네네. Connecting the head, chest voice and 그렇죠. the head voice. 에이, 에이.
3: 오, 요들 많이 연습했어요?
1: 좀 했습니다, 선생님.
3: 그랬었구나. 역시 잘했어요. 그런데
1: I did practice a little bit.
3: 원리가 있어요. 네. 제 입모양을 보세요. 네. 1번과 2번 중에 마음에 네. 드는 걸로 골라보세요.
1: 네, so choose between number 1 and 2.
3: 자, 잘 보세요. 1번. 에이, 에이, 에이.
1: That's 2번. number 1.
3: 에이, 에이, 에이.
1: That's number 2.
3: 네. 뭐냐 하면 아. 에이, 에이 따로 하면 소리가 안 나와요.
1: Oh, so if you say ae with a different shape of mouth, the sound will not come through.
3: 흉성 에하고 네. 두성 이를 한 통에 쏙 집어넣어요.
1: Oh, so you have to put in the chest sound and the head sound in one sort of one whole sort
3: 그렇죠.
1: of group.
3: 그래서 이걸 한 통속이라고 하거든요. 참 번역을 잘해야 되겠네, 그죠? 네, 네. 어, 한 마음 한 뜻이에요. 네. 그래서 A와 E가 한 통에서 소리가 나야 돼요.
1: 아, okay.
3: 움직이면 안 돼요.
1: 움직이면 안 되고 Don't move your mouth. It has to come from the same shape. Okay.
3: 네, 그래서 A 하는 흉성에 네. E 하는 두성을 쏙 집어넣는 거예요.
1: Okay, so add the A sound and the E sound inside the same sort of shape of mouth.
3: 너무 잘하신다. 연결하는 거는 네. A, E 따로가 아니고 A, E, E 턱이 그대로 있죠.
1: 그렇네요.
3: 한번 해보세요.
1: So put your chin in that posture. Just keep it, maintain it, and then make that chest sound and the head sounds. So A-A-A-A-A.
3: 비슷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여기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1: All of you listening and watching right now, 네. do follow us along.
3: 그러면 신기하게 꺾여요.
1: 그렇네요.
3: 그렇죠.
1: And your sound will eventually naturally bend itself.
3: 이번엔 두성부터 해볼까요?
1: 좋습니다. Start with the head voice now.
3: 꺾였어요.
1: I bend my sound. Yeah.
3: 있어요. 지금 막 다 같이 박수 치고 계세요.
1: Everyone's clapping for me.
3: 이렇게 요들은 내가 가진 소리를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오, 네. 거기 중요한 거는 한 통에 쏙 집어넣어라. 이번에 오후 발성 한번 해볼까요?
1: 좋습니다. So what's important is just use your own voice, 네. connect the different voices 그렇죠. together, and they have to come from the same shape of mouth. Okay? Next.
3: 이번에는 오, 오, 오. 무섭게 하면 안 돼요.
1: 네. With the smiling face.
3: 자,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요거 스타카토죠. 2번, 두 번째 마르카토로 오, 오.
1: Okay, so the first one was staccato, but I will do it in a moderato style. 오, 오.
3: 오, 오. 오, 오. 드디어 연결합니다.
1: Okay, connected.
3: 네, legato예요.
1: Legato.
3: No, legato. 이게 토 삼형제예요.
1: 네, so the three toes.
3: Staccato.
1: Staccato,
3: Marcato,
1: Marcato,
3: Legato,
1: and Legato.
3: 3단계 연습이에요.
1: 네.
3: 자, 연결할게요.
1: Okay.
3: 오,
1: 오.
3: 자, 이것도 역시 1번과 2번 중에 마음에 드는 거. 1번. 오, 오, 오, 오. 2번. 오, 오, 오.
1: What's better between number 1 and 2? 2, right?
3: 그렇죠. 한 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연습하고 계시네요.
1: Our staff members are practicing right now as well.
3: 네, 그래서 오라는 흉성에 우라는 두성이 한 통에 쏙 들어가야 돼요. 네.
1: 그래서, O and U in the same 그렇죠. voice.
3: 그래서 입을 움직이지 말고 오, 오,
1: 오, 오,
3: 꺾였어요.
1: Oh,
3: 신기하죠? 이번에는 두성부터
1: 네.
3: 오, 오, 오,
1: The other way around from the head sound now.
3: 네.
1: 오,
3: 어떡하면 좋아. 우리 11월 달에 미국에 가야 되는데 같이 가요. 제가 뽑았어요.
1: She has to go to the States in November. She wants to take me. Yes.
3: 좋아요. 자, 요들은요. A, O, 이게 한 80% 이상이에요.
1: Oh, so with yodel, A and yo, O, U is like 80%. It takes up 80% of the whole yodel songs.
3: 아까 제가 불렀던 요들이요.
1: 네.
3: 다 A하고 O만 한 거예요.
1: Oh, and the live performance that she showed us earlier, it was all filled with A, E, and O, U.
3: 네, 굉장히 어려워 보였죠?
1: 네, it looks
3: 전혀.
1: so hard. I guess not.
3: A, A, A, A, A, A, A, A, O, O, 이거예요. 해보세요. A, A,
1: A, A, A, A, O, O, O, O.
3: 너무 잘한다. 한 통 속에만 넣으면 돼요.
1: 네.
3: 그래서 요들의 원리는요. 저 따라해 보세요.
1: 네.
3: 에 안에 이 있다.
1: 아, so in 에 is 이. So you connect it all together.
3: 오 안에 우 있다.
1: And in 오 is 우.
3: 제일 중요한 거 너 안에 나 있다.
1: In you is me.
3: 이게 요들의 원리예요.
1: Okay, so that's the basics. 아,
3: 그래서
1: okay.
3: 인문학입니다.
1: 그런데요.
3: 그래서 요들처럼 살아야 돼요.
1: This is quite philosophical too, which is why she is teaching it as a humanities lecture as well. How interesting.
3: 우리 둘이 마음이 똑같죠?
1: 그러게요.
3: 그래야 방송을 잘하죠.
1: 네. Our minds connect and we have the same mindset right now for better broadcasting.
3: 생방송
1: really.
3: 이렇게 딱딱 맞네요.
1: Even a live broadcasting, we're able to connect well, is what she said.
3: 아, 재밌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3: 다 되죠. 이제 다 배운 거예요. 80% 다 배웠어요. 이제 okay. 집에 가요.
1: Okay. So that's basically everything that you have to learn in order to yodel yourself. It's not hard. Follow along, okay, guys? All right. 그러면 네. 이제 이 80%를 차지하는
3: 네.
1: 에이, 이에 그리고 오우를 배웠으니까 노래를 한번 배워 불러보고 싶거든요.
3: 너무 좋죠.
1: 네. I want to sing a one whole song.
3: 자, 이 에이, 오우의 앞에 접두사처럼 들어가는 게 바로 요로예요. 네.
1: 요르.
3: 요로.
1: 요로.
3: 그렇지. 이게 흉성이거든요.
1: 네.
3: 요로레.
1: 아, okay. So you have to put in 요로 in front of 에이. 요로에
3: 그러면 레나 에나 에 발음이잖아요.
1: 네.
3: 어? 똑같죠?
1: 네. 네.
3: 요로레
1: 요로에
3: 이거죠. 아. 그 A에 요로 하나 붙여 놓은 거죠.
1: 그렇네요.
3: 제가 지금까지 불렀던 게 다 요로레이트예요. 자, 요로레
1: 요로레 so 자. you're adding 요로 in front
3: 그렇죠.
1: of A.
3: 그렇죠. A가 나왔죠? 꼬랑지를 띠 붙일게요. 요로레 띠
1: 요로레
3: 와 너무 잘하신다. 음도 그렇게 잘 만지세요.
1: 어 그래요. She sounds really good.
3: 보신 적 있으시죠?
1: 아 아코디언.
3: 아코디언이죠. 예쁘죠.
1: 너무 예쁩니다.
3: 네,
1: so pretty the accordion.
3: 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1: uh-huh.
3: 자 요르레이티
1: 요르레이티
3: A는 한통속이에요.
1: 네.
3: 에이 안 움직이고 아, 네. 에이 아니에요.
1: 네. Just one whole same shape. Keep the same shape 네. as you sing all these sounds.
3: You're a lady.
1: You're a lady.
3: 너무 좋아요. You're a lady.
1: You're a lady.
3: You're a lady.
1: You're a lady. You're a
3: lady. 와, 완벽해요.
1: It's perfect.
3: 와. 대단해요.
1: 정말요, 선생님? 네.
3: 그럼 지금 다섯 글자. You're a lady. 그죠?
1: You're a lady. Five syllables.
3: 어, 오로지 다섯 음절로 다 만들어져.
1: All you need is five syllables like this 네. for you to sing a whole yodel.
3: 제가 부르고 있는 거는 얘를 조금 빨리 하는 것뿐이에요.
1: Oh, and all she's doing is 네. singing it a little more quickly, faster.
3: 요들은 천천히 부르는 요들도 있고 빨리 부르는 요들도 있거든요.
1: There's a fast-paced yodel and a slow-paced yodel.
3: 이거를 빨리 하면 요로 레이디 요로 레이디 요로 레이디 요로로.
1: And that's the fast-paced version.
3: 해보세요. 시작.
1: 요로 레이디 요로 레이디 요로 레이디 요로로.
3: 다 배웠네요.
1: That's it. No more learning needed.
3: 그래서 요로 레이디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중간에 다리가 하나 들어가요.
1: Oh, there's a bridge. Okay, in between.
3: 요리.
1: Oh, 요리 is the bridge.
3: 아까 우리 오 발성 배웠죠?
1: 네. We learned the O. 어.
3: 요.
1: 그렇죠.
3: 그쵸? 네. 해보세요. 요.
1: 요.
3: 여러분들 다 같이 하고 계시겠죠 지금? 네. 요리.
1: 요리.
3: 그러면은 요로레이띠 요로레이띠 요리 세 덩어리만 연결하면 노래가 돼요.
1: Okay, so you connect 요로레이띠 요로레이띠 and 요리.
3: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1: Yes.
3: 백두산에 오르면 요로레이디 요리 요로레이디 사랑하는 여러분 있네 요로레이디 요리요.
1: 오 와우.
3: 지금 이게 요로레이디 요리 요로레이디 이게 지금 배운 거예요. 요로레이디 요로레이디 가운데 요리.
1: Wow, she just added yori in between yori lady. Did you hear that?
3: 너무 간단하죠?
1: 간단하네요. 근데 되게 빨리 하셔가지고 어렵게 들려요,
3: 그렇죠.
1: 선생님.
3: 이거를 전문용어로 사기라고 하나요?
1: It's supposed to be easy, but because she's singing it so quickly, it sounds pretty hard. And yeah.
3: 네, 그런데 사실 요들은 정직한 발성이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아, 나출 사운드예요.
1: Oh, it's a very natural and truthful sound. 네. Yodel songs
3: 그럼요.
1: and the vocalization that you use for it.
3: 내 소리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부러 내가 미 이런 조수미 선생님 같은 발성을 연습하지 않아도 돼.
1: 아, okay. So you don't have to have that soprano style vocalization. You only have to use your own voice and the chest sound and head sound to sing yodels.
3: 그렇죠. 누구나 내 가슴 내 머리.
1: Anybody, you can just use your own chest and your own head.
3: 그러니까 요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셨죠?
1: Okay, 네, 알았습니다. So anybody can basically sing the yodel.
3: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1: Okay, let's follow along.
3: 제일 좋아하는 산이 어느 산이에요?
2: 산이요? 제일 좋아하는 다 좋아하는데.
3: 앞산?
2: 뒷산? 동산? 뭐
3: 백두산, 한라산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2: 그러게요? 네.
3: 이 노래가 스위스에서 제일 유명한 스위스의 아리랑 같은 노래예요.
1: So this is like the 아리랑 Korean folk song of Switzerland.
3: 스위스에 가면 이 노래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1: Every Swiss, Switzerland people will know this song if you go there.
3: 그런데 한 명도 부를 줄 몰라요.
1: But no one knows how to sing it properly, really.
3: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 It sounds difficult for them.
3: 아마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시는 요들 선생님이 없었나 봐요.
1: 그랬던 것 같습니다. I guess there wasn't any teacher like 요들 언니 who was able to teach the song as easily as
3: 그래서
1: this.
3: 그래서 제가 이 쉬운 메커니즘을 스위스에 가르쳐주려고 해요.
1: Oh, and she's going to teach this very easy basic technique and mechanism to the people in Switzerland.
3: 이런 걸 역수출이라고 하죠.
1: This is the reverse export, you would say.
3: 그래서 제 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르치지만 스위스 사람들도 요들을 부르게 해야겠다.
1: Oh, and that's one of our dreams. Not only to teach Koreans how to yodel, but also the people in Switzerland to sing the yodel.
3: 이게 바로 그 스위스의 아리랑 같은 네. 위기스 산의 네. 노래예요.
1: 아, okay.
3: 원래
1: Let's
3: 가사는요.
1: Listen to it.
3: 네, 위기스산에 오르면 요로레이디 오리 요로레이디 사랑하는 님 있네 요로레이디 오리 요로레이디 그렇게 되는 거야.
1: Oh, so that is the basic verse or tune of that folk song. Oh.
3: 그래서 산 이름을 우리 산으로 바꿨어요.
1: 아하.
3: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산.
1: Okay, you can just change the name of the mountain that she's singing to your favorite mountain. Do you have a favorite mountain, Crunchers? If you do, change the lyrics to that.
3: 한번 해볼까요?
1: 네.
3: 아무 산으로.
1: 네. 네. 아무 산이라고 할까요? 아, 네. 청계산. 청계산.
3: 아, 그쪽에 사시는군요. 네, 이 동네 청계산. 네, 좋아요. 청계산에 오르면.
1: 오르면
3: 청계산에 오르면 시작. 아, 네.
1: 청계산에 오르면
3: 아까 배웠던 거 요로레이띠
1: 요로레이띠
3: 요리
1: 요리
3: 요로레이띠
1: 요로레이띠
3: 자 요거 연결할게요. 요로레이띠 요리 요로레이띠
1: 요로레이띠
3: 요리 요로레이띠 요로레이띠 요로레이띠 가운데 요리 너무 쉽죠?
1: 쉽네요. 쉬운데
3: 그렇죠?
1: 또 이걸 이어서 하려니까 바로 안 되네요.
3: 레가또만 하면 돼요.
1: 레가또. 네. 네.

0: 완벽해요.
1: Perfect.
0: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에요.
1: 아, 오케이.
0: 뒤에는요. 사랑하는 님 있네.
1: 사랑하는 님 있네.
0: 아까 했던 거. Your lady, oh, 우리 요 끝.
1: 오.
0: 시작. Your lady, oh, 우리 요. 아까 Your lady 했었잖아요. 네. 이제 요까지만 하면 끝.
1: 아.
0: 반만 하면 돼요.
1: Just half of that.
0: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리리리리리 두리오 요로레이디오 우리요로레이디 리리리리리 두리오 요로레이디오 우리요. 또 어려워 보이죠?
1: 네. This sounds hard again. What is it? Something new. 또 새로운 건데요.
0: 그런데 또 아마 금방 할걸요. 이번에 두 성만 할 거예요.
1: 아, 오케이.
0: 리리리리리 두리오.
1: Just using your head sound this time. Head voice.
0: 시작.
1: 리리리리리 두리오.
0: 자. 중에 가슴 소리가 몇 번 나왔을까요?
1: 안 나왔나요?
0: 안 나왔나요?
1: 아 나왔네.
0: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1: 아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0: 그래요?
1: The chest sound.
0: 다시 한
1: How
0: 번.
1: How many times? 리리리리리
0: 두리오.
1: Oh, one
0: Just
1: time.
0: Just one. Yeah.
1: Okay.
0: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머리고요. 그냥 가슴 소리 요 하나만 하면 돼요.
1: Okay.
0: 아까 요 배웠잖아요. Okay. 걔가 또 한 나오는 거예요.
1: Okay.
0: 뭐 시작. 리리리리리 두리오. 아까 했던 거. 요로레이티 오 우리 요로레이티 시작. 요로레이티 오 우리 요로레이티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두 성. 리리리리리 두리오. 아까 했던 거 반쪽. 요로레이티 오 우리요.
1: 오케이.
0: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1: 같이 해주시니까 with 요들 언니's guidance, it's a little easier than how I would do it alone.
0: 네. 근데 스위스 사람들이 wow. 이렇게 쉬운 원리를 아마 모르나 봐요. 근데 원리를 알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1: Yeah, as long as you know the basic principles of the yodel, you'll be able to sing very well. And I guess Swiss people don't know it quite yet.
0: 그렇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1: And everyone,
0: 해보세요.
1: crunchers, 그럼요. you can all do it. Just follow what 요들 언니 said. Follow her guidance.
0: 가슴 right? 있고 머리 있는데요, 뭐.
1: yeah, we all have chests and heads, right? All you need is those 네. are those to sing the yodel. Oh my gosh, I'm sure our crunchers, anyone who's listening or watching right now would want to try and learn this yodeling themselves. Is there any sort of advice that you would give them? 이 방송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네. 아 나도 요들 배워보고 싶다 하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0: 많으시죠.
1: 같거든요.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0: 네, 딱 하나. 어렵다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내 소리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1: 아,
0: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좋습니다. 네. So don't think that it's something difficult and only special people can do. Anyone can do it. It's easy. And just think, I can do it too.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our first class. 네. How was it for you? 벌써 첫 번째 수업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0: 그러게요.
1: 선생님.
0: 참 시간 빠르죠.
1: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떠셨어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재밌었고요. 또 요들을 너무 잘 배워주셔서 저의 수제자로 명하노라 하고 싶어요.
1: Thank you. So 요들 언니 said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today we have her back in the studio, the beautiful, the talented Hani's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Oh. 안녕하세요.
0: 인사.
1: Hi everyone, I'm a Korean singer-songwrite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틱톡 음원 차트 1위 8주 연속간 했던 싱어송라이터 한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0: Wow, look at that. 이서 씨, 우리 네. 대본대로라면 정말 네. 정확히 2년 만에 봐요.
1: 와, 24년도?
0: 8월 1일 봤대요.
1: 그때도 8월이었네요?
0: 그러니까요. 딱 2년 만에 보네.
1: 와.
0: 근데 저는 이서 씨를 2년 만에 본진 않은 게 SNS에서 계속 보고 있었잖아.
1: 저도요.
0: 저는 계속 보고 있기는 했었는데. So in person, it's been about 2 years. The last time she was here was 24. It was the 1st of August. So it's been almost like exactly 2 years since the last time she was in the studio. It was the tiniest stage that she was on for us. And now she's here for our Twinkle My Star. 지난번엔 tiniest stage에 오셨는데 네. 이번엔 Twinkle My Star에 오르셔서 인터뷰 자체가 좀 달라요.
1: 오.
0: 질문 물어보는 흐름이라든지 이렇게 분위기도 좀 그렇고 그때랑은 좀 다르고 여기 이것도 없잖아요.
1: 그러네요. 이것도 생겼고
0: 좀 달라요 분위기.
1: 무슨 퀴즈도 있었는데 없어서.
0: 그러니까 코너가 달라요.
1: 코너가
0: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서 씨를 좀 재밌게 Twinkle My Star로 이제 모셨는데. So we have a few things. Last time she was here, she was on our tiniest stage, and she's now here for our Twinkle My Star. This means that the interview is going to be a little bit different. And first things first, she has 10 seconds to introduce herself or give us a TMI or whatever she wants to do. 자, 우리 목요일 코너랑 다른 점 1. 타이머를 드릴 거예요. 10초 타이머.
1: 갑자기 긴장되네. 타이머 나오면 긴장되는데.
0: 요즘 음방 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도 이제 원래 약 비하인드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좀 영상들 찍으면서 이렇게 좀 네. 급하게 찍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왜냐면
1: 맞아요.
0: 이제 중간중간에 찍어야 되니까
1: 그쵸, 그쵸.
0: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번 앨범의 TMI도 괜찮고요.
1: 네.
0: 이따가 소개를 할 거니까 좀 뻔한 소개 말고
1: 네.
0: 좀 색다른 소개도 괜찮고
1: 오.
0: 아니면 본인 소개를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았던 매력을 한번 어필해도 괜찮고 좀 다른 점으로 딱 10초 드릴 거니까
1: 네.
0: 하시면 돼요.
1: 조금 그 눈을 감으셔야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0: 괜찮아요. She's like, you might have to close your eyes for the 10
1: close
0: seconds.
1: Close your eyes, everyone.
0: Okay, so are you ready?
1: Yes.
0: Okay, 10 seconds, let's go.
1: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한이서이고요. 틱톡 음원 다들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현재 진행형으로 유명한 한이서입니다. 아주 귀여워.
0: 잘한다.
1: 죄송한데 저 못 볼 것 같아요.
0: Okay, so she did a really great job. She was talking about how she was able to top the charts earlier as well on TikTok, and hopefully you haven't not checking out her track just yet. She was getting into the fact of how cute and sweet she was, and it is definitely a way for her to show who she is. So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talk with her just a little bit more today. We have our keyword talk, and we're going to be jumping into them. 자, 키워드가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이서 씨를 생각하고 만든 키워드고요. 와. 이번에 타이틀! 뒤로 가지 않는 지하철 or one way train 그냥 가는 거야 just go 그리고 이서 탐구 생활 who is 이서 is what we're gonna be looking at 이거를요 순서는 제가 안 정해요 이서 씨가 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부터 먼저 하시면 되고 네. 그 안에 키워드에서 이제 질문을 제가 추가적으로 할 거니까 뭐부터 네. 할까요 우리
1: Who is 이서
0: okay who is 이서 탐구 생활 who is 이서 so first things First, what are you most obsessed with right this moment? 지금은 솔직히 음방하랴, 활동하랴, 바쁜 거 알아요. 네. 아는데 네. 그 와중에도 네. 좀 빠져있는 게 최근에 있다면 뭐 취미가 됐던, 드라마가 됐던, 웹툰이 됐던 뭐든 아니면 새 앨범 구성 중이든
1: 너무 형식적인데요?
0: 아니, 근데 이서 씨라면 그럴 것 같아서
1: 완전 ESTJ여서 그쵸? 저는 근데 F1 레고 맞추기
0: 오!
1: 제가 F1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0: 네,
1: 레고 맞추기에 빠져있고 모으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옷도 좋아하고 모자도 좋아하고 정말 F1에 빠져있습니다
0: See, this is the kind of question that we have to ask because if we didn't, we would never know this So she's into F1, like everything Legos, clothes, memorabilia, merch, anything She's like obsessed
2: 좋아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1: 저는 르끌레르죠.
0: Okay, okay. So you know all the fans that we can tag. Anyways. Okay, what do you say the most? 사실 이 사용 설명서에서도 써놓기는 했는데
1: 네.
0: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써놓은 거 말고
1: 네.
0: 말버릇 있어요?
1: 아.
0: 왜냐면 여기 써놨거든요. 이거 말고도 아. 있어요? 말버릇?
1: 저는
0: 약간 인정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사실 좀 몇 번 지적한 적 있다.
1: 아,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You know what I'm saying?
0: You know what I'm saying? Okay. Yeah, she did say this last time, but so she has another phrase that she says a lot that she wrote down on her user manual that we're going to look at later in part three. But yeah, you know what I'm saying is another one of the phrases that she does find herself saying quite a lot. So the more you know, right? Is there something that you always have to do? 아무리 바쁘고 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뭘 해도 좀 이거만큼은 이 루틴만큼은 좀 지키는 게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1: 그래도 아침에 물을 꼭 마시기?
0: 그것도 쉽지 않은데.
1: 네, 매일매일 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0: 미지근한 물, 찬물, 뜨거운 물.
1: 미지근한 물.
0: 미지근한 물. 네. 한 컵?
1: 한 컵.
0: 진짜 어려운데 그거? 진짜 어려운데 그거? Okay, so she says that she tries to drink room temperature water every morning, like an entire cup of it. Now, some of you might be like, oh, that's easy. No, it's not. Like, think about it. Waking up first thing in the morning and then just drinking water. Like, nothing added, just a full cup of water. It's a lot harder than you expect. Okay, that's actually pretty cool. Do you feel that your songwriting genre likes kind of reach out to your, bleed into your playlist? 본인이 곡 쓰는 스타일이랑 듣는 취향도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이서 씨의 그 쓰는 그 스타일이랑 나로서의 아티스트랑 내 플레이리스트랑 완전 다르다.
1: 비슷한 노래 듣는 것도 있고.
0: 오케이.
1: 사실 완전 다른 것도 많이 들어요.
0: 그럼 이거는 약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미래에 내가 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예요, 아니면
1: 공부는 아닌 것 같고.
0: 오케이, 굿.
1: 뭔가 막 달리기 한다거나. 스트레스 푼다거나 할 때는 엄청 신나는 음악을 들으니까 근데 제 음악은 또 엄청 신나는 음악은 아니어서 그런 신나는 음악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0: Okay, okay. 네. So she does have similar songs on her playlist to songs that she does write. So the genre

0: genre is similar in certain aspects, but there is some songs like she's like she likes some really upbeat dancey tracks too, because when she's like running or when she needs like some upbeat tracks, she'll also have that on her playlist as well. Then you did say running, so is that another hobby that you do? Running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러닝을
1: 네.
0: 요즘 유행하던데 그것도 네. 하시는 건가요?
1: 사실 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0: 그냥 활동하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건가요?
1: 네, 근데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사실 지금 뛰지는 않고 뛴다는 게 그 막 뛴다는 게 아니라 조금 활동적인 거 할 때 막 러닝을 한다기보다는 활동적인 거 할 때나 좀 걸을 때 네, 그 정도?
0: 오케이
1: 네, 정정하겠습니다. 뛰는 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0: 나 뛰진 않는다.
1: 뛰지 않아요.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갑자기.
0: 아니 왜냐면 요즘 한국이 러닝에 완전 푹 빠져있는 국민
1: 맞아요.
0: 스포츠가 돼버려서 혹시 또 이제 이서 씨도 하시는 건가 해서 아 오케이. So it's like you mentioned running. Is this a hobby? Because Korea is like obsessed with running at the moment. It's like no, wait, hold on. Let me take that back. I don't run. I listen to upbeat music when I need to do more energetically things. And she's like, I walk, not run. And she's like, I deny ever running. I do not run whatsoever. Okay. I want to know, what kind of pictures do you have the most in your photo gallery? 본인의 사진첩 안에는 셀카가 더 많아요? 음식 사진이 많아요? 뭐 무슨 어떤 사진이 가장 많아요?
1: 아, 또 부끄러운데 제 사진이 많습니다.
0: 오, 셀카?
1: 아, 셀카랑 그 뭐 음악 방송에서 찍은 영상이나 챌린지 다 제 영상들이나 제 사진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Oh, okay. 네. Well, so her phone is like her work phone too. So like a lot of pictures and videos of her doing like music programs and like anything that we would see like on her socials is pretty much her phone. So it's like her work phone on top of the fact that like, you know, it's her private as well. 만약에 그러면 일폰이 따로 있다면
1: 네.
0: 본인 사진이 그대로 만났었을까요?
1: 네.
0: 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1: Never change.
0: So, I was like, if you were to take away the work aspect of your phone, would you still have a lot of videos and pictures and whatnot of yourself? She's like, yeah. That's definitely. Okay. Do you have the most used emoticon on your phone? 가장 많이 쓰는 이모티콘.
1: 보름달 모양.
0: 오
1: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왜요?
1: 왜냐면 저희 팬닉이 짱샤인데 짱샤 팬닉이 보름달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습관적으로 요새 하트 이런 거 대신에 보름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Oh, okay. 네. So she uses the full moon and the reason is because it's tied with her fan club. So she just tends to use that a lot more instead of a heart. So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she wrote. That was actually a fan question. 이것도 마침 팬 질문, 청취자 질문이었어요. Okay, moving on. 다음 키워드 우리 뭐 할까요? Just go. One-way train.
1: One-way train.
0: Okay, one-way train. 자, 곡 소개는 많이 하셨을 테니까.
1: 네.
0: 우리 이따가 또 한 번 더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네. 이제 좀 더 좀 편안하게 어떤 곡인가요?
1: 제가 한강다리를 힘차게 달리는 지하철 보고 영감 받아서 쓰게 된 곡인데 자세히 이렇게 지하철이 계속 지나다니는 거 보니까 뒤로 안 가더라고요.
0: 그렇죠.
1: 여기도 앞이고 그래서 아... 쟤도 저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길을 열심히 달리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실패와 후회를 자꾸 뒤돌아보고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쓰게 된 곡입니다.
0: Okay, so she was inspired to write this song because she was looking at the Hangang Bridge and she was noticing the subway trains that were constantly passing by it. And she noticed that, you know, it's kind of like a no-brainer question, but she just kind of noticed that the trains never go backwards. It's always just one way facing. And they're always facing forward and they're always going forward. So they're always going forward one way and then they're going to go forward the other way. And so she's like, yeah, in life, we tend to have a lot of regrets and we feel that like we make a lot of mistakes and we kind of dwell on that. And so she used that inspiration and she was just like, she wanted to write a song for that. So I need to know for this, after you got the idea, did the lyrics come? Did they come together? How did you come put the song together? 자, 이제 한강다리를 보면서 그렇게 영감을 받으셨는데.
1: 네.
0: 탑라인이랑 가사가 같이 나왔을까요? 코드가 먼저 나왔을까요? 어떻게 작업이 먼저 들어갔을까요?
1: 저는 항상 무조건 가사 먼저.
0: 아, 가사 먼저.
1: 네, 가사 쓰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타 치면서 멜로디를 얹은 거여가지고.

0: 가사를 먼저 썼어요.
1: Okay. So I was asking what came first, lyrics, top line, chords. She's like, lyrics always come first. And then she looks back at the lyrics and then she tries to use her guitar to add on to that and whatnot as well. There's a lot of pros and cons to writing music. And I would like to ask, what was the hardest part for writing this? 사실 이제 작사 작곡을 하게 되면 장단들이 있어요. 내 곡이라서 장점이 더 많기는 하지만 사실 단점은 내 거라서 이게 답이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다른 프로듀서님들이랑 일을 같이 하거나 할 때는 어느 정도 뭐랄까 이 약간 여기까지 뭔가의 선이 있을 텐데 내 거면 아 이거 바꿀까? 아 저거 바꿀까? 아니야 이거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사실 답이 맞아요, 없으니까
0: 맞아요.
1: 뭐 물론 주변에서 이제 들려주고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기는 한데 이 곡을 쓰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요?
0: 어려웠던 부분 이 곡은 근데 좀 술술 잘 써져가지고 그게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1: 그러면 얼마나 빨리 썼어요?
0: 이거는 거의 한두 시간? 진짜 빨리 썼어요, 근데.
1: 오, 진짜 빨리 네네. 썼다.
0: 그냥 생각나는 대로 수록 이렇게 써버리기 때문에.
1: 오, 우와. 그럼 본 녹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이렇게 나오고.
0: 사실 이게 녹음을 한번 했었다가 다시 한 거여가지고 녹음 시간은 딱 한 프로.
1: 오.
0: 한 프로가 두 시간, 세 시간 정도잖아요.
1: 그다음 한 세 시간이요, 네 시간이 아니라.
0: 세 시간.
1: 세 시간이요.
0: 네. 아, 근데 약간 녹음실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1: 오케이, 오케이.
0: 네, 저희 녹음실은 한 프로에 3시간이어가지고 한 시간 정도만에 끝이 나가지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영상 찍고 일찍 갔어요.
1: 우와! Okay. So this song actually came together pretty quickly and I was asking her, so what happens when it comes to being a singer-songwriter? It's like the pro to being a singer-songwriter is like it's your song. So like, you know, you have full control over it. But then there's a con to it. You have full control over it. So like there's nobody there to be like... stop. There's no like somebody to say, okay, we're gonna just go up until here. There's like no answer. You always have to be the one to like stop yourself from going any further. She says she wrote the song in 1 to 2 hours max. And then afterwards, she recorded it once and then she left the song and then she kind of went back and re-recorded it. She recorded it in less than one session, which was about 3 hours. Sometimes the hours are 4, but for the most part, it was like a 3-hour session and she was able to finish it pretty quickly. And she spent the rest of the time shooting videos. And that was it. So the song came together pretty quickly, even with the full recording as well. So there's a lot of the fans dropping by to say hello to. 많은 팬분들도 방사수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오늘 예쁘다는 칭찬도 정말 많이 들고 있어요. So there's a lot of her fans dropping by today to say that she looks party and that they are here to support. When you drop into music and whatnot, and I know that you definitely get your inspiration by your personal experience and whatnot. When it came to releasing this, did you have a set time frame for it? 이 노래를 사실 이제 작사 작곡하고 이제 하시기에는 사실 이제 발표하는 날짜도 잘 골라야
0: 맞아요,
1: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사실 요즘에 유통은 내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0: 그쵸 그쵸.
1: 시간대도 안 되고
0: 맞아요,
1: 뭐 이렇게 뭐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뭐
0: 맞아요,
1: 많잖아요.
0: 맞아요.
1: 과정이.
0: 너무 많아서. 네.
1: 그래서 사실 나는 이 노래가 한 6월 달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잖아요.
0: 그쵸.
1: 그럼 이번에는 이것저것 다 좀 잘 맞았을까요? 라인업이?
0: 네, 잘 맞아서 했고 7월 7일 행운의 숫자 77에 발매를 했습니다. 77! Lucky 7!
1: Lucky 7! So I was asking her, because these days it looks like that it's not that easy to release a track. It's you can't just like call and, you know, reach out to our distributors and be like, okay, I want to drop the song this day. It's like you have a waiting list. There's like a lot of things. But she was able to release it on July 7th, which was, you know, already a very lucky number. So she feels very lucky about that as well. The question I asked earlier was actually a listener question. 제가 멜로디랑 가사 질문이 우리 청취자 질문이 아 역시 통했어요.
0: Oh.
1: It was the exact same question. Are you the type that looks back and that is why you were inspired to write the song? 이건 청취자 질문인데요. 뒤로 가지 않는 지하철처럼 혹시 본인도 좀 돌아보지 않는 스타일인 건가요? 아니면 좀 후회를 많이 해서 안 그러려고 스스로한테 하는 말의 가사를 쓴 건가요?
0: 안 그러려고 쓴 가사.
1: 역시.
0: 예,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1: 그럼요.
0: 네.
1: Okay. So yeah, the listener was asking, so just like the title, are you the type that looks back and kind of regrets and that's why you wanted to say something to yourself? She's like, yeah. So we're going to be looking at just go as our next keyword as we continue on with the interview. I need to know what kind of person you are. 제가 봤을 때는 이소 씨는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진짜 그거를 들고 그냥 달려 할 것 같거든요.
0: 네.
1: 모든 거에 있어서 그러시는 편인가요?
0: 약간 그런 편인데 그걸 이제 계획 세워서 하는.
1: 아.
0: 네.
1: 그러니까 즉흥으로는 안 되고
0: 네.
1: 나 하고 싶다. 잠깐만. 내 파워제. 내 파워제. 자, 내 파워제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0: 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하긴 해요.
1: 어.
0: 그건 약간 즉흥 아닌가요?
1: 아, 그렇죠.
0: 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하는데 그걸 이제 계획을 세워서.
1: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when I feel that if she has an idea for something, she's gonna just go with it. She's like, I do, but I need to organize it before.
0: Just a second.
1: So hold on. Well, hold that thought. Okay, I'm gonna do this, but I'm gonna do this in this order, this order, this yeah. order. Okay, a real-time question came in. 지금 작사 얘기하고 하면서 지금 실시간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0: 오.
1: 가사를 먼저 쓰시잖아요.
0: 네.
1: 그럼 가사 쓰실 때 아예 무음으로 들리시는지
0: 네.
1: 그러니까 아예 가사만 생각이 나는 건지
0: 네.
1: 아니면 대충의 멜로디가 스쳐 가면서 가사가 써지는지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0: 오, 되게 디테일하다.
1: 그렇죠?
0: 저는 무음이에요, 근데.
1: 그냥 신기하게. 일단은 가사만.
0: 네, 가사만 딱 집중해서 쓰게 되고 멜로디는 딱
1: 그때만.
0: 멜로디만. 네, 그때만.
1: And okay, your question has been answered. So your question was, do you ever hear a melody in your head while you're writing the lyrics or is it just completely silent? She says it's completely silent. She's like, she loves the detail of the question too, by the way. She says that it's just silence. She just thinks of the lyrics first. And then when her brain turns on for the melody and like her guitar and everything, that's when she really dives in for that and comes out with the melody as well. Now, I know this is totally not your personality, but what is the most spontaneous thing you have ever done? 우리 이소 씨 성격이랑 제일 정반대인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일. 정말 계획 1도 안 세우고 모르겠다 했던 일.
0: 제가 바다를 진짜 좋아해요.
1: 오케이.
0: 그래서 바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다를 즉흥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계획 없이 옷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가자 이래서 그냥 바로 가는.
1: 그럼 그게 몇 시간 며칠?
0: 1박 2일로 갔다 올 때도 있고.
1: 있고.
0: 네. 죄인데 생각보다 그런 것도 즉흥적이어가지고. 바다 보러 갈 때만큼은.
1: 바다만큼은.
0: 네.
1: 계절 상관없이.
0: 없어요.
1: Okay, so the most spontaneous thing that she's ever done, and this is completely opposite of her personality, is her going to the sea. So going to the ocean side is something that she loves. Doesn't matter the season, doesn't matter. It's something that she literally is like, no, I need to go. And she can stay for just a couple hours. She can stay for one night, 2 days. Doesn't matter. That's like the only time that she will let everything down. She doesn't worry about like clothes or anything. It's like the only time that she'll let everything out and be as spontaneous as possible. How do you feel that you deal with a concern? 고민이 생기면
0: 네.
1: 좀 오래 좀 해결을 해보려고 좀 고민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바로 좀 단칼로 좀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타입인가요?
0: 일단 빨리 정리해야 돼요. ESTJ 해결 못하고는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 Okay.
0: 네.
1: So when she has a few concerns or anything that needs to be organized, it needs to be done as soon as possible. She will not sit there and ponder over something. She needs to do it as soon as possible. If you were able to do something now, what would you do? 지금 그냥 가 외치면 뭐 할 수 있는 게?
0: 그냥 가 외치면요? 갈까?
1: 바다? 바다요? 바다 보러 가는 거?
0: 바다 보러.
1: 바다 보러? Okay. 네. So going to see the ocean would be something that she would be able to do. If, like I say, let's just go now. She'd be like, okay, let's go to the ocean. We do need to get a chance to listen to you sing live, but I want to give you a chance to get ready to sing live. So tell us a little bit in the more organized tone of like what the song means. 자, 이제 어 라이브를 하셔야 되니까
0: 네.
1: 이 방송용으로 정리된
0: 네.
1: 뒤늦는 지하철 곡 소개해 주시면 제가 통역하는 동안에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돼요.
0: 네.
1: 자 해주세요.
0: 어
1: 곡 소개.
0: 뒤로 가지 않는 지하철이고요. 어 정말 여러분들 뒤 돌아보지 마시고 저 앞을 향해 달려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로 가지 않는 지하철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오케이. 자, 물 드시고 할 수 있는 네. 시간을 드릴게요. So we have Hanisa in the studio and she's going to be singing One Way Train, 뒤로 가지 않는 지하철 as her recent release. She's going to be singing it live for us for today. Oh, look at that. She's getting her guitar out. Oh, oh my God. Okay, so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have her get ready for this for today. So for those of you who are just dropping by, Hanisa is in the studio.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and messages for her, you can continue to send those in. But she's going to be singing live for us her recent release and I think she is ready for it. 준비됐을까요?
0: 네.
1: All right, let's go.
0: Let's go.

0: Radio Fondasando.
1: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2: All right, so we continue on with our Twinkle My Star today, and we have Hanisa back in the studio in part three with our secret paper time. She has written for us her user manual, her 사용설명서, and we are going to be looking at this. So she was referring to her MBTI earlier quite a lot, so I'm going to guess that she really does believe in her MBTI. 자, MBTI는 본인이 아까 좀 언급도 많이 하긴 했는데,
3: 네.
2: 좀 맹신하시는 편인가요?
3: 아, 근데 맹신까지는 아니고 조금
2: 그렇다. 응, 그렇다.
3: 그러니까 인정은 하겠다.
2: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사실 한국은 MBTI에 이제 이렇게 열광을 하기 전에
3: 네.
2: 혈액형에 꽤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2: 혈액형이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MBTI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3: 저는 MBTI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2: 좀 더 세밀하고
3: 네,
2: 그래서?
3: 네, 네.
2: Okay. So, before Korea, she's not obsessed with her MBTI, but like, she's like, ah, okay, I agree that there are certain points that do make sense. Now, before Korea was obsessed with MBTIs, so we would talk about our blood types. And so I was asking her, do you feel that your blood type is more accurate to your personality or your MBTI? And she feels that her MBTI is a little bit more to that. So, with some of her talents, she did put Legos. 자, 이거 레고 맞추기가 특기로 들어가려면
3: 네.
2: 스피드예요? 정확도예요? 뭐예요?
3: 정확도?
2: 정확도.
3: 그냥 잘 맞춘다?
2: 어.
3: 완성을
2: 보자마,
3: 했다.
2: 보자마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 보자마자 어? 넌 너구나. 약간 이런 느낌?
3: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완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2: 좀 빨리 완성을 할 수 있다?
3: 네네.
2: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So she put her specialty is putting Legos together. And I was like, okay, now for somebody to have a specialty, like, does this mean that you put them together very well? Or like, are you fast? And she's like, I think that I actually finish them. Because she knows a lot of people that just give up mid-project, but she's the one that actually gets it through, and she actually gets through them pretty quickly. I saw this on your socials as well, and I was going to ask you about it, but it looks like you have a history of horseback riding. 사실, 챌린지 하나 찍으시려고
3: 네.
2: 예쁜 말들 사이에서
3: 맞아요.
2: 찍으신 거 있던데, 승마를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오늘 또 특기까지 써놓으셨는데,
3: 네.
2: 승마를 할 줄 아시나 봐요.
3: 네, 어릴 때 장애물 뛰어넘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2: 진짜 어려운 건데
3: 맞아요 어려워서 음악 이제 하게 되면서
2: 또 자연스럽게
3: 가끔씩도 타고 있습니다.
2: Okay, so she has there's a video of her doing a challenge in between some very beautiful horses in a stall, and I was gonna ask her about it, but apparently she already wrote this on her user manual. She knows how to horseback ride. She actually was going to do this as more of a professional sport when she was younger, but then of course she found the love for music, and so that's where she was able to jump into it. 자, 말버릇 중에 제일 큰 거 뭐야 뭐야
3: 뭐야 뭐야
2: Okay, 이거는 뭐 사실 고쳐야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3: 네,
2: 버릇은
3: 네.
2: 고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잖아요.
3: 네.
2: 이거는 고칠 필요 없을 것 같아. 사실 이게 모든 버릇이 나쁜 버릇은 아닙니다, 여러분.
3: 네.
2: So all habits are not bad habits. And 뭐냐면 I think it's like a really cute one. So I hope she never changes that. 자, 좋아하는 음식이 소고기로 아주 그냥 딱 써놓으셨는데
3: 소고기
2: Just beef is her favorite food. 자, 그렇다면 복날에도 이제 몸보신을 해야 하거나 할 때도
3: 네.
2: 소고기로 하시나요?
3: 조금 내가 오늘 몸보신 해야겠다 싶으면 소고기로.
2: Okay, okay. So yeah, she definitely, in Korea we have our hottest days and when we need to, you know, like replenish our nutrients. I ask her if beef is her first choice. She's like, yes, yes, yes. 혹시 좋아하는 그 말, 그 브리드를 좋아, 특별히 좋아하는 뭐 이렇게 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이제 뭐. 비숑이라든지 이렇게 좋아하듯이 실시간으로 청취자분이 여쭤봤어요.
3: 깜짝이야.
2: 저라면 한 번도 스쳐가지 않았을 질문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말 얘기 나와서 이분이 말에 대해서 좀 아나 봐요. 전 몰라요 근데. 큰일 났네.
3: 저는 작은 말만 아니면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2: 탈 때는?
3: 오히려 작은 말이 더 뭐라지?
2: Okay.
3: 힘들더라고.
2: So she doesn't have a specifically favorite breed because as soon as I asked, she's like, huh? And I was like, uh-oh, because I don't know a lot of breeds either. But she says that as long as it wasn't a small breed. For some reason, small breeds and her just never really clicked when she was riding them. But other than that, she doesn't necessarily have like a favorite, but yeah. Okay. We have another question or another one that you wrote. For music, it says that it's your everything. So I have to ask you a little bit about that. 나에게 음악이란 내 전부라고 하셨는데 내 전부이면
3: 네.
2: 실증 나거나 미워지거나
3: 네.
2: 좀 권태기 올 수가 있거든요.
3: 있죠, 있죠.
2: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해요?
3: 이겨내야죠.
2: 어떻게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이게 다른 대답을 하셨었으면 좀 다르게 여쭤봤을 텐데 전부일 네. 경우에는
3: 네.
2: 그러면 이서 성격은 제가 봤을 때 이서 씨는 머리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는 한 번쯤은 음악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소리인데
3: 네.
2: 그렇게 되면 뭐 진짜 가사가 안 써지거나 아니면 네. 뭐 작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쩔 때는 뭐 컨디션이거나
3: 그쵸, 그러니까 뭐
2: 그쵸. 좀 다양하게 좀 권태기가 올 수가 있단 말이죠.
3: 네.
2: 그러면 좀 너 나랑 좀 가만히 좀 있어보자 하면서 뭐 이렇게 스튜디오 문을 걷어 잠그고 이렇게 좀 나만의 시간을 음악과 함께 좀 토킹 어바웃을 하신다든지
3: 아 음악이랑 너무 예쁜데요?
2: 그쵸?
3: NF
2: 그쵸? 아 근데 F는 아니에요 저 그냥 이럴 때는 좀 내려놓으시는 편인가요? 안 네. 듣는다든지 뭐
3: 그럴 땐 잠깐 쉬어야 돼요
2: 약간
3: 쉬었다가 다시 또 해야지 또 좋지 안 되는 걸 억지로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2: 그러니까 뭐 이게 작업이 됐던
3: 네,
2: 뭐든
3: 네, 뭐든
2: 그러니까 목이 좀 안 좋아서 하던 그러면 무조건 놔야 되는
3: 네
2: 아, 오케이.

0: So I was explaining, like, because she says that music is her everything. And so I was like, if it's your everything, then, you know, you're gonna get sick of it at one point. And, like, what do you do? Do you put yourself in a corner and, like, lock the studio and be like, okay, music, we have to have a little bit of one heart to heart. She's like, are you an F? And I'm like, nope. But she was just like, I have to just drop everything. So if, like, her voice is not up to par or she's not writing lyrics the way she wants to or whatever, she literally just has to set it down and then she'll pick it up whenever she can. 어, 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별명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서 초딩. So in her nickname, and also what people think of her, she wrote 초딩, which literally mean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for a lot of different reasons. So I need to know why. 왜 초딩이에요?
1: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초딩 같다고 다들 모르겠어요. 한 초딩이라고.
0: 어,
1: 초딩 아니에요. 뭐야 뭐야. 저 어른이에요. 맨날 이러거든요, 제가.
0: 그래서 그렇구나.
1: 아? 어?
0: Okay, so she.
1: What is the reason? I don't know.
0: So she has that. Han Choding is her nickname due to all of the live streams that she does. Oh, 이거 봐요. 지금 팬분들도 초딩이라서.
1: 아니요, 저 섹시 컨셉인데. No, everyone, I'm a sexy concept.
0: And so she gave us a few examples of, I think, why the fans constantly tease her that she'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Okay. Her TMI for today, that she is on an empty stomach. 자, 공복이라는 TMI가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뭐 먹고 싶어요?
1: 소고기요.
0: The thing that she wants to eat as soon as she's done with the show is 소고기!
1: 희망상.
0: Beef. Okay, 희망상. What is your favorite song to cover? 커버곡을 하게 되면
1: 네.
0: 제일 커버해보고 싶은 곡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곡 중에 제일 좋아했던 곡?
1: 지금까지 했던 곡 중에 제일 좋아했던 곡은 Tracy Chapman의 Give Me One Reason이라는 곡인 것 같아요.
0: Okay, so Give Me One Reason, Tracy Chapman, it was one of the songs that she loved to do for a cover. 그 노래는 저한테도 좀 올디한 곡이거든요.
1: 맞아요, 엄청
0: 우리,
1: 오래된.
0: 우리 아빠가 들었던
1: 맞아요, 맞아요.
0: 노래들인데. Okay, so yeah, so that was her track. That was one of her favorite covers. So if you guys haven't seen it yet, go watch it. If she had a chance to have a superpower, she would like to be able to control time. 자, 초능력 있다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네. 이거를 멈추기도 하고
1: 맞아요.
0: 빨리 감기도 하고 뒤로 네. 감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1: 맞아요.
0: 그럼 뭐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뭐 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1: 가장 먼저? 아, 근데 이거 너무 제 곡 내용이랑 너무 좀 그런데?
0: 정반대예요?
1: 뒤로 가지 않는 지하철인데 살짝 뒤로 가야 돼.
0: 왜냐면 이서 씨는 자기 스스로한테도 하는 얘기라서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세뇌시키려고 그쵸. 곡을 쓰신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뒤돌아보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0: 그럼 몇 년 전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어제로 가고 싶어요? 좀 특정 어디로 가고 싶은지 있어요?
1: 이왕 갈 거면 확 옛날로 가는 게.
0: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가보고 싶어요?
1: 그냥 다시 일찍 다시 가는 거죠.
0: 아, 다시 리셋.
1: 네, 리셋.
0: Okay. So, she says that it's a little bit against her song. Cuz in her song it says to only look forward and to never look back, but I was like, "But you made the song to tell yourself this because you yourself have trouble thinking of this way." But yeah, she says that she would like to go back. And I was like, "Is there a particular time?" She's like way back, and she would just kind of like restart and go over and like do it again. You also know that your pro and con is like the song that you gave us, which we played in the first part of the show, which was Perfectionist. 자, 장단점이 완벽주의자, Perfectionist. 우리 네. 아까 들었던 곡이죠?
1: 네.
0: 완벽주의자분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이건 괜찮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1: 네.
0: 그래도 좀 이거는 it's okay 하는 거 있다면?
1: 여행할 때?
0: Okay. Going on vacation 네. is the only time that she does not pull out her perfectionist part. 이서 씨, 우리 한 시간이 다 됐대요.
1: 이렇게 빨리 간다고요?
0: 그러니까요.
1: 와.
0: 오늘 어떠셨어요?
1: 오늘도 너무 항상 이렇게 너무 진행이 매끄러워서 빨리 지나가요. 한 시간이 아니라 거의 뭐 진짜 10분 된것
0: 그쵸. 우리 14일날 아주
1: 같은데.
0: 재밌는 이벤트가 있는 것 같던데요?
1: 네, 여러분 팬미팅이 있습니다. 굿내 제가 굿내치킨 CM송을 불렀는데요. 작사 작곡해서 부른 거고, 그래서 굿내 홍대 플레이타운에서 또 치킨이랑 피자 드시면서 보실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0: Okay, so on the 14th, she was able to sing the logo song for one of the brands here in Korea, and she's going to be teaming up with them on the 14th, so you can eat pizza and chicken while she performs. So don't forget to check that out. It's on the 14th, and we have to say goodbye with the track of 꼭 다시 만나. Goodbye. We will hope to see you soon. Bye-bye.

0: Welcome back. It's the moment y'all been waiting for. It's time for Me Chew Up. Let me introduce today's guest right away. He's a singer-songwriter whose music beautifully captures the sparkling moments of youth. We're joined by Chang Han-eum. 오늘 나오신 분이죠. 반짝이는 청춘의 순간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Chang Han-eum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Welcome!
1: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에 데뷔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장한음이라고 합니다.
0: Oh, thank you so much. He not only introduced his name, but he also walked us through his career. He's a singer-songwriter who made his debut back in 2023. Well, as usual, we're joined by a lot of his fans out there. 진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1: 아, 너무 좋습니다.
0: 네, 코멘트 몇 개만 좀 읽어주십시오.
1: 아, 네. 아, 뭐하지? 뭐, 아궁빵 해줘.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잘생겼어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Alright, so many comments complimenting his look. And one of the listeners are saying, please give us an 아궁빵. 아궁빵이 뭐였죠? 근데 what was 아궁빵 by the way? I forgot.
1: 그 뭐였지? 의미가 무슨 제대로 기억 안 나.
0: 궁뎅이 빵?
1: 무슨 아기 궁뎅이 빵 이런 거 아닐까요?
0: 맞아요. 그런 네. 거였어요. It was something like that. Baby butt bread. It was something 네. like that. Anyway, we're joined by a lot of his fans. And through tonight's episode, we're going to learn everything about his recent promotion. So do not go anywhere. 자, 오늘 정말로 많은 이야기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저희 방송 나와주신 지부터 벌써 9개월이 흘렀습니다.
1: 그러니까.
0: It's already been 9 months since the last time you appeared on our show. How's life been?
1: 아, 일단 그 사이에 벌써 두 번이나 제가 컴백을 했고
0: 네.
1: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오래됐네요.
0: 그니까요.
1: 컴백을 두 번이나 했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네. 뭐 하고 진짜 바쁘게 살았습니다.
0: Okay, so during the previous 9 months, I made 2 comebacks and I was actively promoting my music to the public. 자, 그렇다면 이제 장한음 씨 같은 경우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 계시는데 장한음의 음악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떤 음악이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So you've continued to create music in your own unique style over the years. So if you were to describe your music in just one sentence, how would you describe it?
1: 지금은 그래도 꿈, 희망
0: okay.
1: 이런 쪽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0: okay.
1: 그래서 좀 어린 친구들한테도 힘이 되고 싶고
0: oh.
1: 또 제 나이 또래인 20살, 30살에게도 좀 지치지 말고 제 노래가 좀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0: okay.
1: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nowadays, I started writing more songs related to the keywords of dream and hope to inspire the youth as well as the people from my generation too. I'm talking about people in their late 20s to 30s. Well, thank you so much.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reating that kind of music? 그럼 그런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1: 네.
0: 솔직히 희망과 행복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쓰기가 힘들잖아요. In order to write such music, you first gotta be happy yourself. 그러면 뭘 하실 때 좀 기분이 좋으신가요? So what are some things that make you feel really happy when you do it?
1: 일단
0: 네.
1: 근 1년간은 진짜 행복하다 싶으면 다 팬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0: 오, 네. 오케이.
1: 뭐 힘든 일도 네. 너무 많았고
0: 네.
1: 했는데 그냥 팬들이 뭐 좋아해주고 뭐 지금같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0: 네.
1: 하면은 뭐 힘이 안 날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Throughout the last year, I've been through a lot of ups and downs in my life, but the fans were there to cheer me up, and they're like the only thing that's been making me happy in my life.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장한음 씨 음악에 요즘에 좀 영감이 되고 있는 가수분 같은 경우도 계실까요?
1: 저는 주로 이제 팝스타
0: 네.
1: 많이 좋아하는데
0: 네.
1: 또 어제 아리아나 그란데 앨범도 나오고 그저께였나요?
0: 네.
1: 하여튼 팝 가수들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0: 네.
1: 팝 가수들 가사도
0: 네.
1: 되게 우리나라 가사보다 훨씬
0: 네.
1: 솔직한 경우도
0: 네.
1: 많고
0: 오.
1: 이래서 좀 아니면 완전 직설적이거나 아니면 뭐 19금 노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한국식으로 좀 변형해서 너무 환상 이런 거보다는
0: 네.
1: 좀 솔직한 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0: 오케이.
1: 또 그래서 제가 앨범도 직접 뭐 100% 전곡 작사를 한다던가 제 색깔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외국 팝스타들이 좀 두루두루 많이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0: Okay. 네. So the question I asked him was, is there a singer or artist who has been inspiring your music recently? And he said, I've been listening to a lot of pop tracks. For example, recently Ariana Grande released her album, and where I get the inspiration the most is from their lyrics. They tend to be a lot more straightforward and honest, and I would like to transform that manner into or adapt it in Korean way and trying to make it mine. Well, thank you so much. 그렇다면 뭔가 영감을 준 가수분을 만나본 적도 있으실까요? So you ever met one of those singers that inspired you?
1: 아, 글쎄요. 근데 다 팝 가수들이어서
0: 오케이.
1: 만나기 힘들긴 한데 아, 만나고 싶네요.
0: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으세요?
1: 저는 뭐 머라이어 캐리도 좋아하고 이번에 위켄드도 내어놓는데 아, 고민돼요. 티켓을 좀 구해봐야 될지.
0: 위켄드는 꼭 추천드려요.
1: 그러니까요. 진짜 가고 싶긴 한데.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He said, I would like to meet one. The one I can think of right now could be Mariah Carey, and my second option would be The Weeknd, and I'm thinking of going to his concert in the near future. Yeah, well, thank you so much. 그렇다면 두 분 중에 한 명을 만났다고 칠게요. Let's say 네네. you met one of them. 네. What's the first 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them?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1: My lord. Oh my lord.
0: Okay, well, thank you.
1: 그럼 감사의 네.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냥 그분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제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고맙고
0: 오.
1: 또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0: 아.
1: 진짜.
0: Okay, so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wards their presence in the industry because they have no idea how much they inspired me as a musician. Well, thank you so much. 어쨌거나 위켄드가 귀감을 주는 것 같이 이제 한음 씨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 귀감의 보답이 되고자 이제 팬 미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해요.
1: 맞습니다.
0: So we are there. You're gonna be throwing a fan meet and greet event. What's the name of it? 이름이 무엇입니까?
1: 팬 미팅 이름은 예. INI. From I2B.
0: 오.
1: 이제 INI는 제 수록곡 이름인데요.
0: 네네.
1: 되게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0: 네.
1: 이런 좀 뻔하지만 그래도 제일 뭔가 근본적인 내용이라 INI를 팬미팅 제목으로 지었고요.
0: 네.
1: 팬들과 내가 하나가 네. 된다. 라는 뜻입니다.
0: Okay. The name of the concert, fan meet and greet event is called 2026 Changhanum Fan Meeting in Seoul. I and I from I to We, and it's going to be held on August 22nd, 2026. And he's going to be throwing it actually two times a day on Saturday, one at 1:30 p.m. and the other one at 6:30 p.m. at this venue called Gonggam Center.
1: Right.
0: And he named it after one of his B-side tracks from his recent album called I and I, because the message he would like to convey through this fan meet and greet event is all about being together. Now, we got a break-in question from one of the listeners. 자, 그렇다면 청취자분께서 아까 초반에
1: 네.
0: 팬 미팅 관련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1: 네네네.
0: 에리의 문님께서요.
1: 네.
0: Could you spoil a bit about fan meet and greet event? 스포일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1: 일단 뭔가 팬들이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좋아할 것 같아서
0: 네.
1: 노래를 원래 진짜 많이 없었는데
0: 네.
1: 회사가 플랜을 준 거에 저는
0: 네.
1: 어떻게든 몇 곡이라도 더 끼워 넣어서 최대한 많은 곡을 들려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했고요.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많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I thought the fans might want to see me sing more than just be talking. So I added a couple more songs to the playlist that day and you will get to see me a lot more up close then. 근데 가까이서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So what do you mean by up close?
1: 제가 가야죠.
0: Oh, okay. Which means he's gonna be like physically get closer to the 네. audience that day. 그렇다면 그게 굉장히 특별한 거네요.
1: 네.
0: 그럼 뭐 다른 거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promote about the show?
1: 춤.
0: Okay, dance.
1: 춤도 추고.
0: Yeah.
1: 또 뭐뭐다다다 얘기해 버릴까요?
0: 안 돼, 안 돼. 그날 오는 재미를 아껴야죠.
1: 그렇죠.
0: Alright, the rest is confidential. If you guys are curious, make sure to book a ticket right now. 만약에 궁금하신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가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바로 티켓 예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섯 번째 디지털 싱글을 발매를 하셨어요.
1: 벌써 다섯 번째.
0: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네. So he recently released his fifth digital single. What's the name of this track? 이 트랙 이름이 뭔가요?
1: 네, 일단 타이틀은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okay. 라는 노래입니다.
0: Well, the name of the title track is called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Translates to You can't get butterflies for a friend, but this official English name is called Is It Love?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일단 밴드 사운드고요. 오. 되게 청춘, 뭔가 그런 여름의 네. 분위기에 잘 맞는 곡이고 오. 또 약간의 약간 록 스타일도 첨가돼 있는 곡이고
0: 오케이.
1: 그냥 뭔가 학생 때 풋풋한 감정을 담은 뭔가 제가 이제 23살인데 뭔가 학생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나이가 아닌가 해서 열심히 교복도 입어봤고요. 그런 뭔가 컨셉의 풋풋한 곡입니다.
0: Alright. 네. Well, the first track,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Is it love? According to the official description, it's a rock song about realizing that you're in love with a friend, and it shows the process of facing those new and unfamiliar feelings to a friend, and slowly becoming sure that what you're feeling is actually love. And according to him, it's based on band sound music. Well, thank you so much. Now, what about the second track? 자, 그럼 두 번째 트랙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두 번째 트랙은 INI라는 곡인데요.
0: 예.
1: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고요.
0: 어허.
1: 타이틀로 제가 밀어붙였는데
0: 네.
1: 뭔가 좀 컨셉추얼한 곡이 필요하다 해서 친터리 타이틀이 됐지만 INI도 충분히 타이틀감인 좋은 곡이다.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0: Alright. So the second track is called I and I, and he actually preferred this track to be the title track over the first track, but it was kind of lacking the concept, the overall concept of it. So it became the B-side track eventually, but he say it's also a title material, so he wants you to listen to it a lot of times. 그리고 이 앨범 되게 특별한 게 두 곡 다 직접 작사를 진행을 하셨.
1: 맞습니다.
0: 이제 과정에서 좀 네. 고민하시거나 이럴 때 조금 힘들었다 하시거나 이런 거 너무 재밌었다 하는 게 있으실지 궁금해요. Is there any like behind the scenes stories you would like to tell while you were working on the lyrics of these songs?
1: 예, 솔직히 말하면 네. 제가 처음부터 참여한 곡이 아니기 때문에 오. 작곡에 제가 참여를 안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어요. 좀 막막했었고 제가 원래 쓰던 가사 스타일이랑 좀 달랐고 원래 데모 가사가
0: 네.
1: 약간 제 딴에는 좀 유치하게 느껴진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싶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유치한 곡도 있으면 재밌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너무 건들지 말고 좀 내 나름대로 좀 풋풋하게 한번 써보자 해서 진행을 했었던 곡들이고 그래서 좀 저의 다시 풋풋했던 10대를 떠올리면서 좀 진행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he started taking part in the lyrics during the process, not from the beginning. And he had a bit of a hard time because at first he thought it was a bit of a cringe materials to work on as in terms of topic. But he later adapted himself to the concept and he turned it into his own version. And voila, we're witnessing the result. Well, thank you so much. 그렇다면 뭔가 네.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 건 있으셨나요? 뮤비 때라던가
1: 뮤비 때
0: 네.
1: 연기를 좀 해봤는데
0: 그니까요
1: 네. 연기는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0: 네.
1: 근데 또 약간 대본이 확실히 있는 연기도 아니어서
0: 네.
1: 그냥 설레게 해주세요 뭐 학생같이 해주세요
0: 네.
1: 뭐 그걸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거를 좀 맞춰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0: 네. Okay, so even during the music video filming process, he had to go through a couple of hardships because he didn't have any like strict script to stick to. But he had this vague directions from the staffs, like, please start acting like a student, or please express the flattering emotion. And he had some hard time trying to express those emotions in it. But I think he's done a wonderful job through the videos. 그러니까 꼭 한 번씩 여러분들 지금 생각난 김에 가서 빨리 뮤직비디오 보셔야 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Alright, with that, we are going to have a listen to a song and we shall come back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하나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갈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1: 네.
0: 첫 번째 노래는 바로 타이틀곡을 들어볼 예정이에요.
1: 아, 네네네네.
0: 근데 더 특별한 거는요.
1: 네.
0: 라이브예요.
1: 네네.
0: 아이 준비 부탁드릴게요.
1: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 Alright, so guys, we're about to have a listen to the live performance of the title track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Is it Love by 장한음? Guys, what you want to do right now is start dropping your opinions about his performance during the next song break, right?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주실 거는 어떤 거냐면요. 칭찬, 그리고 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은 거 다 유튜브로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자, 한음님 준비되셨습니까?
1: 네, 준비됐습니다.
0: Alright, let's get it. We have 친구에게 떨릴 수는 없는 거잖아. Is it Love by 장한음? Live in the studio. Enjoy!

0: What? 뭐야 진짜 That was 친구에게 떠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 Is it love by 장한음 And not only me But a lot of the listeners are more than impressed too I_QG8RP says 잘한다 기특해 You're so good I'm so proud of you And this one, next one comes from 예지_0329 says 한음 시디 그만 먹고 밥을 먹자 Stop consuming the physical copy start eating rice well that's a compliment this person was simply complimenting his ability to throw a live session with this song
1: 아니 이렇게 노래를 갖다가 잘 부르시면 사실 녹음 과정도 좀 수월했을 것 같아요
0: so I assume the recording session went pretty smooth with this song too
2: 수월한 곡도 있고
1: 네. 이 노래는 어떠셨나요? 노래는
2: 근데 이 노래 딱 네. 처음 레코딩하고 반응은 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0: Okay. 네. So this song, in terms of recording, it went comparatively smooth compared to other songs. I got complimented after the first session, is what he said.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learn more about 장한음 through yeah. word card interview. 이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0: 준비되셨습니까?
2: 됐습니다.
0: Alright, let's go. The first one. These days, I'm really into this. 요즘 내가 빠져있는 건 이거예요. And that is?
2: 말랑이. 말랑이입니다.
0: 말랑?
2: 말랑이가 뭐냐면
0: 반찬?
2: 아니요.
0: 아유, 그럼
2: 반찬이요?
0: 그
2: 아, 무말랭이?
0: 아니, 이거,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네. 약간 장난감이에요.
0: 오케이.
2: 스트레스 볼 같은 건데
0: 슬라임 같은 거예요?
2: 네, 슬라임 같은 건데
0: 아...
2: 되게 좋아합니다.
0: Okay. 요즘에. So he's really into this 말랑이. It translates to squishy and is something like slime that you can like squish it and have fun with. Well, thank you so much. And now on to the next one. If I were to describe myself as today's weather,
2: 네.
0: I'd be 나를 날씨로 표현한다면 이런 날씨일 것 같아요. Let's go.
2: 저는 폭설이라고 적었는데.
0: 오, 네.
2: 폭설하면 뭔가 안 좋은 느낌이긴 하지만 네. 제가 왜냐면은 약간 첫인상이 다 좀 차갑다 아니면은 좀 무섭다 무뚝뚝하다 약간 이런데 또 폭설이 오면
0: 네.
2: 얼마나 재밌습니까
0: 오.
2: 운전은 못하지만
0: 오.
2: 눈사람도 만들 수 있고
0: 네.
2: 눈싸움도 할 수 있고
0: 네.
2: 약간 그런 차가운 그런 좀 험한 날씨 안에서
0: 네.
2: 뭔가 또 재밌는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0: Alright.
2: 싶어서 폭설했습니다.
0: Alright, so I wrote heavy snow is because whenever I'm talking about my first impression, I usually get feedbacks like you look pretty chic or cold, like the winter season. But imagine what you can do during a winter. You can have so much fun by playing snow fight or creating snowmen. That's the kind of person I am. Now on to the next one. This one goes. The thing I've been thinking about the most lately is this.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2: 저는 건강.
0: Health.
2: 건강 health인 것 같습니다.
0: 오케이. 이건 좀 이따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Now, on to the next one. The 네, character 네. or animal that resembles me the most is this. 나랑 닮은 캐릭터나 동물은 이거예요.
2: 저는 사슴, 밤비.
0: Okay, 밤비. 네. Alright, now on to the next one. The dish I make the best is 내가 가장 잘하는 요리는 이겁니다.
2: 저는 야키소바.
0: Okay, it's fried noodle, a Japanese fried noodle, yeah. yakisoba. Now, on to the next one. If I could stay the same age forever, I choose to be years old. 만약에 평생 똑같은 나이로 살 수 있다면 이 나이로 살 거예요.
2: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5.
0: 25?
2: 네.
0: Okay, now on to the next one. If I were stranded on a deserted island, the three things I definitely bring are 1, 2, and 3. 만약에 무인도에 간다면 세 개를 챙겨갈 건데요?
2: 네, 저는 저번에는 바뀐 게 딱히 없지만
0: 그러니까
2: 라이터
0: 네.
2: 중요합니다.
0: 근데...
2: 물, 정수, 필터
0: 네? 그리고요?
2: 침낭 추울 수도 있으니까
0: Okay, well, sleeping bag, lighter, and a water purifier, just like the last time he answered this question.
2: 네.
0: And a last one. I'd really love to hear from my fans. 우리 팬분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Let's go.
2: 저는 뻔하지만 영원히 네 편이다.
0: I'm gonna be on your side forever is what he would like to hear. Now let's go back to the first one. Let's go back to the squishy 네. thing. 자 이제 이 squishy 말랑이.
2: 말랑이.
0: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Do you have it with you right now?
2: 어 가방에 있어.
0: He left it in his bag. I would love to look at what it looks like.
2: 아니요.
0: 혹시 묘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What does it look like?
2: 여러 종류가 있는데.
0: 오케이. Okay.
2: 말랑이 안에 그 약간
0: 글리터 같은 게 있는.
2: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약간 그런 레고 같은 게 들어있어서 오. 누르면 타락타락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0: 오.
2: 아니면은 요즘에 뭐 왁부라고 해서
0: 왁부.
2: 왁스를 뿌시는 건데,
0: 오케이.
2: 말랑이 이제 그 말랑이 겉에 이제 슬라임 겉에 왁스를 이렇게 굳혀서 그거를 타락 해서
0: 에?
2: 쾌감을 느끼는 거죠.
0: 와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별게 다 있네요.
2: 진짜 많습니다.
0: Alright, these days you get to enjoy so many different kinds of malangi, also known as squishy. First off, the simplest one has glitters inside, and the second one sometimes it has Lego pieces in it, so that whenever you press on that thing, it makes this quack quack sound. Mm. And the last one, wax coated ones, when you squish through it, you get to enjoy the cracking texture of it. Well,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 왜 건강을 걱정하시나요? Why did you start worrying about health?
2: 건강은
0: 네.
2: 모르겠어요. 요즘에 좀 잘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건강이 뭐 나이가 들어 근데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0: 나이가 들으셨다군요.
2: 근데
0: 네.
2: 근데 옛날이랑은 다르더라고요. 스무 살 때랑은 그래서 3년밖에 안 됐지만
0: 스무 살에서 3년이 지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네. 지키기 위해서 하는 나만의 모닝 루틴 하나만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모닝 루틴이요?
0: Could you share us a morning routine that you stick to in order to preserve your health?
2: 모닝에 자야죠.
0: You have to sleep. 그러면 what about during the afternoon? 아. 그러면 오후에는요?
2: 요즘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0: 오.
2: 그리고 저희 엄마가 비타민 영양제도 많이 챙겨주시고
0: 오, 오케이.
2: 그래서 잘 챙겨 먹습니다.
0: 오케이. 네. So I stretch a lot and I started taking more supplements. 아니 그리고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2: 네네네.
0: 민명님이 아니 23살이시지 않습니까? Dude, you're still 23. And 나현님도 오빠 23살이잖아요. 자,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기에 이른 나이는 없습니다. 언제나
2: 맞아요.
0: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 맞습니다.
0: Now on to the next one. 이번엔 이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If I could stay the same age forever, I choose to be 25 years old forever. 자, 평생 25으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2: 네.
0: You're not 25 yet.
2: yeah.
0: So what's one thing you're looking forward to about this age? 그러면 제일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요?
2: 좀 더 나은 용모.
0: 아니 지금도 이미 완전 탑티어의 용모이신데 뭘 더 바라시는 걸까요?
2: 2년만 네. 지나면 네. 더 이상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2: 좀 뭔가 생활 근육도 생기고 뭐 그런 걸 기대하고 25살 바라보고 있습니다.
0: Okay. Yeah. So I'm looking forward to be looking a lot more fit and a lot better in terms of my exterior, is what he said. 그러면 다른 거는요? 25대 목표 같은 거 있으실까요? Do you have like a certain goal by the time you reach the age of 25?
2: 25의 네. 목표는
0: 네.
2: 일단
0: musically, 음악적으로.
2: 음악적으로.
0: 네.
2: 그래도 정규 앨범 하나 무조건 내고 싶고.
0: 오케이. Okay. 그리고요? N?
2: 너무 많죠. 근데 그게 너무 목표는 많은데
0: 네.
2: 뭐 25이라고 생각하니까
0: 네.
2: 1년 반밖에 안 남아서
0: 1년 반이나 남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2: 네, 좀 네, 섣부를 수도 있으니까.
0: Alright, so he doesn't want to like make sure guarantee anything because he only got like a year and a half until he reaches the age of 25. But if there's a goal that he can reveal, that would be to release a full-length album. Well, thank you so much. Now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다음 거 가보려고 하는데요.
2: 네.
0: 동일합니다. If he was gonna stranded on a deserted island. Three things he definitely bring are bed, lighter, not bed, a sleeping bag, lighter, and a water purifier. 네. 세 개였죠?
2: 네.
0: 하나만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I'm gonna give you a chance to change one thing.
2: 아니, 뭐, 아니,
0: because 근데, that's exactly the same thing to you told us last time.
2: 진짜 고민 고민을 해서 네. 했습니다.
0: 아, 어.
2: 뭔가 생존,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생존, 생존.
0: Alright, because he has to survive. Well, I respect that. 감사합니다.
2: 네.
0: 아유, 어쨌거나 이렇게 더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네. 좋은 소식 있어요. 이제 곧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 있거든요. So, so far, we delved into his life as 장하늠. But you guys still have chance to ask him a personal question after taking a short song break. 자, 그렇다면 이제 송 브레이크 잠깐 가지고 돌아와서 이어갈 건데요.
2: 네.
0: 이번에 들어볼 노래 또한 라이브입니다.
2: 오, 네네.
0: We're gonna listen to another live performance from him. And this time, we're gonna listen to the B-side track, the one that he prefers, called I&I. I&I라는 트랙을 이제 듣고 돌아올 건데.
2: 네.
0: 자, 리스너 입장에서 이거를 들을 때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까요?
2: 일단 가사가 제 마음에 들기도 해서 가사도 한번 곱씹어 봐주셨으면 좋겠고
0: 예?
2: 또 좀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0: Okay. 네. Well, thank you so much. So he said that. Oh, so I asked him what he would like the listeners to focus on when listening to the live performance of I&I, and he said, first off, I would like the listeners to pay attention to the words, like really get themselves immersed into the story that I'm trying to convey through it, and I would like them to feel that hopeful emotion that I was trying to send them through the song.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ow we're going to listen to the second live performance from him and we shall come back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We have I&I by 장하늠 live in the studio. Enjoy!

0: Yay! That was INI by Chang Hanum. And believe it or not, that was a live performance.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코멘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영님께서 어째서인지 라이브가 이렇게 안정적인가? How could a live performance be this stable? And the next one from Barry Lover says, 아니 진짜 너무 잘 부르잖아. I can't believe you're such a great singer.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한번 삼아가지고 아까 한음 씨가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Repeat after me.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난 I'm 영원히 forever 네 편이야 on your side. Once again, 난 영원히 네 편이야. I'm forever on your side. If you with me, drop the comment on YouTube.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가지고
1: 네.
0: Q&A 세션을 가져보려고
1: 네.
0: 합니다.
1: 네.
0: Now we're gonna go through the questions from the listeners. And the first one comes from 민정, 민정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1: 네.
0: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아, 최말랑이 네. 알려주세요.
0: What's your favorite type of 말랑이?
1: 그 우유빵이라고.
0: 어?
1: 좀 우유 그냥 약간 하얀색
0: okay.
1: 번 같이 생긴 게 okay. 있는데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0: Okay, so there's a squishy called milk bread 우유빵
1: 네.
0: It resembles a white bun and I really like that squishy texture it's got. Oh, look at YouTube live chat. 지금 유튜브 한번 봐주세요.
1: 아, 그렇네.
0: 기분이 어떠세요? How do you feel, sir?
1: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Oh, I'm so happy.
1: 오와.
0: 자, 그렇다면 다음 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 네네.
0: 어, 이것도 한 번만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하늠이에게 떨릴 수는 있는 거잖아, 님. 네. 요새 날씨가 진짜 엄청 더운데 하늠이 여름 필수템이 있는지 궁금해요.
0: Nowadays, the weather has been extremely hot. Is there something you always carry around during summer?
1: 그 요즘에 네. 손선풍기인데
0: 오!
1: 냉각이 되는 손선풍기가 있더라고요.
0: 그게 뭐예요?
1: 그러니까 약간 냉각 버튼을 누르면 네. 그 가운데 약간 쇠 같은 게 차가워지면서 네. 바람이 살짝 시원하게 더 나오는 손선풍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살에 대면 엄청 차갑고 해서 열시키기 좋아서 뮤비 촬영할 때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했었어요.
0: Okay. 네. Well, nowadays I started using this handheld fan that you can carry around that can generate cold air and I've been using it during my music video filming session.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여름 올해 정말 덥다고 하니까요. 밖에 계실 때는 꼭 물 많이 드시고요. 꼭 시원한 손선풍기 하나씩 들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들 지금도 질문 보내셔도 되니까 유튜브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Guys, once again, if you forgot to send in your question, then now's your chance. Start dropping questions on YouTube. Now,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Kenneth. It says, 일정이 바쁘거나
1: 네.
0: 힘들 때 재충전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s there a way of yours to recharge yourself?
1: 글쎄요, 요즘에는 엄청 바쁘게 살아서 그럴 딱히 없긴 했는데 네. 좀 뭐 말랑이를 만진다거나 말랑이 만지고
0: 네.
1: 또 뭐 쉴 때 영상도 많이 보고 뭐 유튜브나
0: Okay. Nice. Just out of a new question to ask. So he said, I've been extremely busy. I didn't really have time to think of even recharging myself. But if I were to do so, I'd probably start playing with my squishy, 말랑이, or watch videos on YouTube, or maybe some shows. 자, 그렇다면 유튜브 채널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십시오. Could you recommend us a YouTube video that you really enjoyed?
1: 아... 저는 여행 유튜브도 많이 보고
0: 네.
1: 약간 대리 만족이죠.
0: 네.
1: 그런 거 많이 보긴 하는데 요즘에 그 또 오고 또 간 집이라는
0: 또 오고 또 간 집
1: 또 간 집이라는 네. 엄청 유명한 네. 채널이 있어요.
0: 오케이.
1: 이제 근데 약간 어떤 거냐면 그 풍자라는 네. 분이 돌아다니면서
0: 네.
1: 이제 시민들한테 뭐 자신의 또 간 집은 어디냐? 맛집
0: 아, 네. 오케이.
1: 그걸 지역별로 네.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요즘 재밌더라고요.
0: 오케이. Well, thank you so much. So most of the time, I usually watch travel YouTubers' contents, but these days, I started watching the show called 또 간 집, hosted by this TV figure named 풍자 as the host of the show, seeking for good restaurants across South Korea.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e recommendation. And the next one, Wish17님이 최근에 드라이브 간 적 있나요? Did you go somewhere driving?
1: 드라이브는 네. 시간 날 때마다 가는데
0: okay.
1: 최근에 인천 가서 바다 한번 보고 왔고
0: 네. okay.
1: 좀 힐링이 필요해가지고
0: Sounds wonderful. So he took his car for a spin towards Incheon. 그러면 인천에 가서는 뭘 드시고 오셨나요? What did you eat there?
1: 인천 가서
0: 딱히 드신 건 없었다.
1: 에, 그냥 바다만 보고 왔었던 것 같아요.
0: Okay, so nothing in specific. He just appreciated the beautiful scenery.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것도 하나 있는데요.
1: 네.
0: 오, 한해마 항상 행복해 님이 롯데월드 브이로그 다시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죠?
1: 아, 새로운.
0: 네. Lottie World Vlog again, please.
1: 너무 좋죠. 저는 그 핑계로 롯데월드도 가고.
0: 롯데월드 브이로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Could you introduce a bit about this content that you've been uploading?
1: 제가 2024년에 네. 롯데월드를 친구들이랑 가서 그냥 재밌게 찍어왔는데 그걸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팬들이. 그냥 약간 그 제가 한림이고 네. 네. 교복 그때 또 입고 오. 가가지고 막 놀고 했던 영상이 있는데
0: 네.
1: 뭐 그런 것처럼 브이로그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0: 오,
1: 네, 너무 좋죠.
0: Great. So back in 2024, I uploaded a vlog of myself going to an amusement park that starts with the letter L in my school uniform from where I graduated back in high school, and a lot of fans really enjoyed it. So when is it gonna be the next time you're gonna be uploading something similar? 그렇다면 비슷한 무언가를 올리는 다음번은 언제 정도가 될까요?
1: 이제 활동도 끝났으니
0: 네.
1: 또 찍을 때가 되지 않았나.
0: 네, I'd say it's about time because now that the promotion is officially over. Well, thank you so much. Now, on to the next one. 오,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 브이로그나 달라고 하시네요.
1: 아무 브이로그나.
0: As long as it's a vlog, we don't care. Just give us something.
1: 네, 알겠습니다.
0: 한번 야키소바 만드는 걸 갖다가 브이로그로 해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make a vlog of yourself making yakisoba, Japanese fried noodle, because you say you're good at making it?
1: 재밌게 제가 요리를 잘하진 않는데
0: 잘하시네요.
1: 잘하시는
0: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니야. 잘하시더라고요.
1: 아니, 근데 팬들도 알아요. 제가 요리를 잘하지 않는다는 걸. 근데 또 약간 컨텐츠로
0: 네.
1: 어떤 요리든 도전해서 망치냐 안 망치냐 뭐 이런 것도 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0: Okay, I think it's gonna be a good content material. And the next one comes from m_pop saying 오늘 저 메추 부탁드려요. Could you recommend us a dinner menu?
1: 오늘 저 메추.
0: 네.
1: 오늘 저 메추 야키소바 얘기했으니까
0: 네.
1: 좀 일식.
0: Okay.
1: 일식 좋고 약 뭐 우동, 야끼 우동.
0: 우동
1: 볶음
0: 좋죠.
1: 우동 그런 것도 좋고. 좀 해물 우동.
0: Okay.
1: 맛있겠네요.
0: Okay. Fried udon is what he would like to recommend as your dinner tonight. 아니 질문이 정말 끝없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안지님이 더운데 계속 긴팔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So what's the reason for wearing only the long sleeves now that the weather is extremely hot?
1: 긴팔이요.
0: 네.
1: 아, 제 긴팔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뭐 딱히 큰 이유는 없는데
0: 볼 때 근데 사실 그게 더 멋있어요. 딱 그렇지 않아요?
1: 뭔지 아시죠? 저 긴팔 좋아해가지고
0: okay. 네. For the aesthetic of it, that's why. 근데 확실히 긴팔이 뭔가 더 스타일리시하고 괜히 멋있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끝낼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앞으로 활동 계획 그리고 오늘 소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ould you make a last speech for all of us, please?
1: 아, 일단 오늘 저 너무 재밌었고 오늘 이렇게 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0: No, thank you.
1: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빠른 시일 내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고 또 뭐였죠? 활동?
0: 네.
1: 활동 그냥 이제 음방 활동은 끝났으니까 또 저는 다음 앨범도 준비를 하면서
0: 네.
1: 또뭐 앞으로 팬미팅도 있고
0: 그렇죠.
1: 뭐 소통도 열심히 할 거고 뭐 앞으로 아까 말했던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보고 하면서 또 열심히 한번 활동해 보겠습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1: 네.
0: much. So it's been a pleasure making my way back to the show, and I enjoyed it a lot more than the last time. And from now on, I'm going to be working on my new album, as well as the contents you guys have been requesting to me, as well as many other stuffs lined up for the future. With that, we are going to take a listen to the last track, and we shall call it a day. It's a track called Wanna by Changhanum.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ul, along with Hanum. We're going to say bye-bye for now together. 자, 이제 빠이빠이 같이 하실 거예요.
1: 네.
0: 3, 2, 1,
1: 바이바이.
0: 빠이빠이!

즐겨버려 마치 게임플레이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메인 스테이지 야 어때 can't you feel it 지금부터 잠시 도는 떼지 말고 but we're kicking the show let's go

0: special two-week journey through sound. She has been working to introduce yodeling to more people across Korea. Please welcome Lee Eun-kyung, better known as Yodel 언니. Hello and welcome. 어서 오세요.
1: 네, hi everyone. I'm Yodel 언니. Nice to meet you. It's great to see you.
0: No, it's great to see you too.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in.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0: It's an honor is what Yodel 언니 said. You know what? It's so great to have you here. And I can already feel that bright energy from you. But it's a live show today here on Culture Crunch. Are you nervous at all? 선생님 너무 반갑고요. 처음부터 그럼요. 너무 그 밝은 에너지가 그럼요.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 생방송이잖아요. 오늘.
1: 그렇죠.
0: 조금 떨리진 않으세요 혹시?
1: 아 제가 생방송을 한 2년간 네. CBS에서도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냥 고향에 온 듯한. 아이 또 우리 good. 같이 방송을 열심히 잘해 주시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0: Oh, that's good. So Yodel 언니 has 네. been doing live broadcasting at CBS for 2 years. So she's pretty used to live broadcasting. And because she has me as well, she feels really comfortable doing the show live today. Well, this is the very first time actually that we covered yodeling here on Culture Crunch's All About, 네. our Monday segment. And I'm sure many listeners are wondering, what exactly though is yodeling? So can you please explain a little bit? 우리 All About에서 요들을 네.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1: 그러시죠.
0: 네, 그래서 크런처들이 요들이 정확히 뭐지라고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1: 그러시죠.
0: 네,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러니까 요들 하면 늘 방송에서만 보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We only saw it on broadcasting, yodeling.
1: 아무나 하는 게 아닌 줄 아시거든요.
0: Yeah, so we think like it's for special people only.
1: 그렇지만 요들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런가요?
1: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발성.
0: It's the easiest vocalization. Technique is what Yodel 언니 said, and anyone can sing it.
1: 믿으세요.
0: Oh, 그런가요? So trust me 네. is what Yodel 언니 said.
1: 네, 진실입니다.
0: She's only saying 네. the truth, so just trust her throughout.
1: 내가 가진 소리를 가지고 네. 소리를 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가 방송에서 오에이 굉장히 어려워 보였잖아요.
0: 그렇죠. 네. It seems really hard what she just did, right? I can't even. Imitator, you know, right?
1: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정직한 발성이니까 아~ 우리 오늘 한번 재밌게 배워보자고.
0: 좋습니다. So it's a very, very easy sort of vocalizational technique. So we're going to learn it in a really fun, enjoyable way today with 요들 언니. 아. Well, I'm really excited now.
1: 오히려 제가 기대가 돼요.
0: 요들 언니 is excited herself too.
1: 네.
0: Well, I want to ask you, could you then briefly tell us what kind of work you do as well and how you came to be known as the 요들 언니? 선생님께서는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네. 요들 언니 라는 별명이 생기게 된 건 어떻게 어떤 계기인지 설명
1: 제가
0: 부탁드려요.
1: 제가 오래전에 네. 그 MBC 뽀뽀뽀에서 요들 언니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방송을 많이 했죠.
0: Yeah, so she was the 요들 언니 of 뽀뽀뽀. It's the children's broadcasting program here in Korea.
1: 지금은 펭수 요들쌤, 뭐 런닝맨, 유재석 요들쌤, 여러 연예인을 가르치는 이제 요들쌤으로 소문이 나 있죠.
0: 그렇죠. And she is now popular for teaching yodel to so many different famous people, including on Running Man and also to 펭수, the famous penguin as well.
1: 근데 그 당시에 제 이름이 요들 언니였거든요.
0: 네.
1: 세월이 좀 지났죠.
0: 그렇죠. It's been a while since she became 요들 언니 in the past on 뽀뽀뽀.
1: 그런데 지금은 이름은? 역시 요들 언니.
0: 그러니까요. It's been a while, but she still has that name, 요들 언니, with her, even though time has passed since then.
1: 영원히 언니 할 거예요.
0: 아, 그렇죠. 영원히 해주셔야죠.
1: 제 꿈은 피터팬이에요.
0: Okay. Her dream is to become forever 요들 언니.
1: 어린이처럼 like 살자. Pan.
0: Oh, live like a child throughout her 네. life. Okay, well, how did you first discover yodeling? No, very simply. 처음 요들을 네. 만나게 되신 게
1: 예전에 TBC라는 방송국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린이 합창단을 뽑았는데 제가 일기예요. 그때 처음 배웠죠.
0: So she first learned yodel back in elementary school 네. when there was TBC, this broadcasting station, and they had a children's choir then. And she was the first ever class to be part of that children's choir. 네, 그때 그렇죠. 처음 배우셨고 네네. 근데 음악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특별히 요들에 매료된 이유가 뭔가요? Why were you mesmerized by this yodel song in particular?
1: 저는 원래 지휘를 공부를 하고

0: 교육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 요들은 이 발성 자체가 아주 특이하고요. 부르면은 괜히 행복해져요.
1: 맞아요. So Yodel 언니 said she actually learned conducting and education, but when she first met yodeling, she thought it's really unique. It sounds unique when you sing it. It's really unique as well, and you become happy when you listen to it.
0: 실제로 요들을 배우고 나서 암이 완치되기도 하고 우울증도 치유가 되고요. 아프신 분들 다 오세요.
1: So there are a lot of health effects too. Some people were able to cure their cancer through yodeling and also overcome depression. So if you're suffering from any illness or disease, do come see
0: 예.
1: 요들 언니 to cure them all. All right. Well, is there, I guess, something that, I mean, someone you want to recommend this yodeling to? 특별히 혹시 이제 가르치시다 보면 아까
0: 네.
1: 말씀해 주신 뭐 펭수,
0: 그럼요.
1: 러닝맨 너무 많은 분들이
0: 네.
1: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이런 분들은 좀 추천하고 싶다 하는 그 특징이 있을까요?
0: 제가 제일 사랑하는 또 남들이 세밀렐라 아주 좋아하고 예뻐하는 제자가 박성호 씨 개그맨.
1: Okay, 박성호, the comedian, is one of our favorite students.
0: 박성호 씨는 요들을 배우고 음반도 냈죠.
1: 아, he also learned yodel and he also released his own album.
0: 개콘이 없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요들을 함으로 방송도 하게 되고 재기를 할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만들어졌었죠.
1: So for him, it was a really hard time when gag concert had disappeared for a while. But by learning yodel and releasing his own album, he was able to revive from that period.
0: 너무
1: Okay.
0: 감사해 하고 있어요.
1: He's really grateful to have
0: 예.
1: met 요들 언니. All right. Well, you also wrote a book titled Live Like Yodeling. What does it mean to live like yodeling, though? 요들처럼 살아라라는
0: 네.
1: 책도 쓰셨잖아요.
0: 네.
1: 이게 어떤
0: 요들린으로서는
1: 의미죠?
0: 처음 쓴 것이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요들을 가르치면서 있었던 많은 예화들 또 아주 아름다운 일들 또 요들 발성 모든 걸다 엮었어요.
1: So the book has all the stories that she experienced teaching yodeling, and also how it can change your life attitude, whatnot. And it also has the technique of yodeling vocalization within the book as well.
0: 책에 보면 QR이 있어서 뭐 영상도 볼수 있고 다 배울 수도 있는
1: And you also have a QR code in the book, so you can immediately look at videos related to the explanation in the book.
0: 책
1: 너무 잘
0: 한번 보고
1: 정리가 된.
0: 나면은 다알수 있을 거예요.
1: So if you take a look at the book, anyone can basically learn yodeling. But I wonder, what does it mean to live like yodeling? 근데 책 제목처럼
0: 네.
1: 이 요들처럼 산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0: 궁금하시죠?
1: 네.
0: 네, 다들 궁금해하세요.
1: I'm
0: 제 강의
1: curious.
0: 제목이 요들처럼 살아라예요. 요들 발성을 보면 한 통속으로 발성을 해야 되는 원리가 나와요. 요들 발성의 원리를 보면 이 연결이 돼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발성의 원리 자체가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초 요들 인문학을 강의를 하고 있죠.
1: Wow, so it's like the first ever humanities based on yodeling. And if you take a listen to her lecture, it talks about the vocalization technique of yodeling, and it includes connection, communicating, and that's all part of the vocalization. And it could be connected to how we see life and live life as well.
0: 그렇죠. 모든 발성이 따로따로 하면 안 되는 게 요들이에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1: 함께.
0: 그게 요들 발성의 원리예요.
1: So the basic principle of yodeling is that everything is connected and you have to do everything in a harmonized, unified way would be.
0: 안 되잖아요.
1: 그렇게요. 아, 이어가는
0: 그렇죠.
1: 듯이. So as you saw in the example earlier, you can't cut each of the sound, separate them. You have to connect them all as if they're all just one sort of flow. Okay? All right. Well, I'm curious, how do you think yodeling has changed your own life then? Since you even wrote a book on it, right? 책을 읽어보면 요들이
0: 네.
1: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말씀하신
0: 네.
1: 것처럼 삶을 대하는 태도랑도 연결되어
0: 그렇죠.
1: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요들이 선생님 인생 어떻게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나요?
0: 물론 저는 아기 때부터 항상 웃는 게 제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행복하지만 요들을 배우는 분이 행복해 하는 거를 보고 제가 그 에너지를 더 받는 것 같아요. 아, 에너지는 소통이거든요.
1: 그렇죠. 네. Of course, 요들 언니, she learned yodeling ever since she was really young. And the smiling face was a default for her ever since she was young. But as she taught yodeling and sang yodeling, it made her happy to see people around her become happy learning this too. And that's where she gains the energy from.
2: 아, 좋습니다.
0: 지금 행복하세요?
2: 아, 행복합니다.
0: 예, 노래나 말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말할 때나 노래할 때나
2: 그러게요.
0: 발성만 잘하면 되거든요.
1: So when you speak and sing, it's pretty similar, the vocalization. So you can feel happy just like that.
0: 그럼요.
1: Okay. 네. Well, I'm really excited to move on. Now, the more we talk, the more excited I become about today's class. What kind of musical journey will you take our crunchers on? For the next few weeks. 이렇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오늘 수업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저도 기대돼요.
1: 그죠? She's also excited,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it. So what will you be teaching us next? 그럼 우리 크런처들이랑 어떤 네. 소리 여행 앞으로 하게 될 거죠?
0: 일단은 내가 가진 소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가슴 있으세요?
2: 네.
0: 이거 생방송에서 이게 무슨 얘기야? 네, 누구나 가슴은 있죠.
2: 네, 그렇죠.
0: 체스트가 있는 거예요.
2: 그쵸?
0: 머리 있죠?
2: 머리 있죠.
0: 네, 우리가 가슴하고 머리 두 개만 쓰면 요들은 끝.
1: Okay, so all you need for yodeling is your chest and your head. Okay, so all you, if you have that, you can, anyone can enjoy yodeling. And we're going to find your own voices. Discover your voices through the lesson today and moving forward as well. Well, I heard your classes always begin with everyone shouting happiness or 행복. 선생님 수업은 항상 행복이라는 그렇죠. 말로 시작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0: 제 차렷 행복. 열정 오셔 행복.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행복 이렇게 합니다.
1: So everyone bow 행복 happiness. Let's start 행복. 네. Or happiness is basically what she says before a class starts. But why do you say that instead of 시작? 시작 대신에 행복을 말씀하시는
0: 그렇죠.
1: 이유는 뭐죠?
0: 이 사람의 뇌가 바보래요.
1: The brain is pretty stupid.
0: 이 행복은요, 셀프래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몸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진다거든요.
1: And so if you keep saying I'm happy, then you become happy. You can fool the brain to feel as though it's happy.
0: 요들 아카데미 오기 전에 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몸이 좀 아파. 열이 나. 그런데도요. 네. 신기하게 와서 2시간 강의를 받고 나면 열이 뚝 떨어져요.
1: Wow. So even if you're sick, even if you have fever, you go to the Yodel Academy, you learn for 2 hours, and your fever would just disappear after that 2-long-hour class.
0: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대요.
1: And 분명히. This is possible 네. medically and scientifically.
0: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몰핀 주사를 맞잖아요.
2: 네.
0: 몸 안에도 이런 행복을 만들어주는
2: 하는군요.
0: 핀자 돌림이 있대요.
1: Okay. 네. So you don't have to get any sort of injections, medications when you're sick. Even just through yodeling, you can get that hormone out to make 네. you feel healthier and happier.
0: 뭐 엔돌핀, 다이돌핀 그쵸. 이런 것을 몸속에서 막 만들어내다 보면 면역력이 생긴대요.
1: And you can strengthen your immune system by creating endorphins, whatnot, by yodeling. 네.
0: 그래서 저희 제자가 암 말기까지 됐다가 요들하고 완치됐어요.
1: Wow. And one of our students, 네. they were actually at the very end phase of cancer, but they were cured completely after learning yodeling. That's
0: 아프신
1: amazing.
0: 분들 오세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하실라? 그런데 의사분들도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좋아하세요.
1: 그럴 것 같아요. Even 네. doctors are amazed by the effects of yodeling. So if you're sick, once again, come see yodel. 언니.
0: Okay, so 어떤데 저한테 막 보내세요.
1: Oh, okay. And some doctors even send their patients to 네. her. Well, you know what? Let's begin our class then by saying happiness. 그럼 선생님 오늘도 네. 행복 외치고 그렇죠. 우리 수업 시작해 볼까요?
0: 네,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전체 차렷.
2: 차렷.
0: 행복.
1: 행복,
0: 네,
1: happiness.
0: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All right, sounds good. Well, today's first topic is beginner level discovering the voice within you, like you said. But I heard that you often say anyone can yodel, although it seems like a really difficult sort of singing technique. 우리 첫 번째 시간 주제가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안의 목소리를 찾는 네. 시간이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많은 분들이 요들하면 상당히 어려운 노래다.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0: 기교인 줄 알죠.
1: 네, 기교인 줄 알죠.

0: 네. 어렵게 들려요. 근데 선생님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정말인가요?
1: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가슴에서 나오는 흉성, 또 내가 가진 머리에서 나오는 두성. 네. 흉성과 두성 두 개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0: 아, okay. So all you need 네. is your chest voice and your head voice. That's all you need for yodeling. Okay.
1: 가슴 소리 누구나 다 내죠. 네. 해볼래요?
0: 네, 해보겠습니다.
1: 네, 요, 요, 요.
0: Do you want to try this together? Chest voice. 요, 요, 요. 네,
1: 아까 제가 여섯 가지 가르쳐드렸던 거. 그게 웃는 얼굴이잖아요.
0: Okay, we're going to learn six techniques with 요들 언니 now. First of all, smiling.
1: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얼굴이 어떤 각도로 변할까요? 1번 묻지 마라, 2번 얼짱각도다.
0: Number one, don't ask me. Number two, it's the pretty sort of angle if you smile. Of course, it's number two. 2번이겠죠?
1: 네, 당연하죠. 얼짱각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얼짱각도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웃으면 입속의 공간이 넓어져요.
0: So why you need that angle is 네. because when you smile, the space within your mouth becomes bigger.
1: 제가 만든 30 발성법이 있어요.
0: Okay. So there are three whole sort of technique 예. that 요들 언니 created.
1: 첫 번째는요. 네. 아 하고 여섯 가지를 지키면 네. 입속에 공간이 생겨요.
0: Oh, okay. First of all, if you keep that six techniques we're going to learn very soon, you can create a space in your mouth when you say 아.
1: Okay. 공간이 생기면 울리죠. 네. 울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공명이라고 하죠.
0: 아,
1: 그래서
0: okay.
1: 공간이 생기면 공명이 되죠.
0: 아, and if that space is created, then it can actually make vibration sounds, right?
1: 응, 공명이 생긴 소리로 말하거나 노래를 하면 듣는 분이 공감을 가진대요.
0: 아, and also if you sing with that sort of voice, the other person listening can 네. empathize with that voice. So in Korean, that is called the 공간, 공명, and 공감. 공감, which is why
1: 와,
0: it's the
1: 잘하시네요.
0: 공 technique.
1: 네.
0: All right.
1: 제가 만든 게 많아요, 발성법을.
0: She created a lot of these techniques on her 네. own. All right. Well, shall we learn the six then? 그 여섯 가지 한번 네. 이어서 해볼까요?
1: 네, 여섯 가지를 지키고 네. 자, 그 상태에서 공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공간을 만들고 자, 요, 요, 요
0: 요, 요, 요 그 여섯 가지가
1: 웃어야지.
0: 뭐였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1: 웃어. 눈 작게, 네. 땀 올리고 코평수 넓히고 인중 짧게 입 보이고 턱 당기고
0: All right.
1: 이게 얼짱각도
0: So the six are you have to make your eyes small and have your cheekbones high as you smile and enlarge your nostrils 네. and the philtrum has to become shorter show your teeth and chin out okay? and to create a pretty sort of angle
1: 저절로 예뻐지죠. 이 상태를 해야 입속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0: 아, okay. So you have to keep these six techniques. Really think about it as before you sing to make that space within your mouth.
1: 이게 요들 언니의 육법 전서거든요.
0: Oh, okay. So this is 요들 언니's six techniques for singing yodels.
1: 법은 지켜야 하니까.
0: And you have to keep the rules, of course.
1: 그대로 유지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0: 아, 네, 좋습니다. 자. Maintain that face and make the voice.
1: 오케이, okay, 만들고. 네. 예, 예, 예.
0: 예, 예, 예.
1: 이게 흉성이에요. 아. 가슴이 울리죠?
0: 네, chest 네. voice. You can feel your chest 네. vibrate, right?
1: 요, 요, 요.
0: 요, 요, 요.
1: 아, 무서우면 안 돼요.
0: 아, don't be scared.
1: 돼요.
0: Oh, right. Don't make a scared face. Smile as you
1: say it. 눈이 커지면 무서워요.
0: Don't enlarge your eyes because you can 그치. look a little scary, okay? 네,
1: 가슴이 울리는 흉성을 내고요. 네. 머리소리.
0: 네.
1: 자, 두성. 호, 호, 호.
0: Head voice.
1: 호, 호, 호. 정말 잘했어요. 히, 히, 히. 와우, 정말 개 같아요.
0: She said I sounded like a dog.
1: 아니 생방송에서 웬 개? 아, 이 두성이요. 개 소리랑 똑같아요.
0: 아~
1: 그런데 예전에 조수미 씨 있죠.
0: 네.
1: 우리나라 유명한 네. 조수미 씨가 예전부터 개 호흡을 가르쳤거든요.
0: 아~ so it sounds like a dog when 네. you make head voice. And 조수미, a famous soprano in Korea, always talked 네. about this vocalization technique from the past.
1: 저는 개 발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견성법이에요.
0: 아, and 요들 언니, she teaches the dog-like vocalization technique.
1: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성 합창단이 있어요.
0: There's 어딜까요? a famous head voice 응.
1: 꽉찬
0: choir.
1: 합창단일까요? 비인소년 합창단일까요?
0: Is it number one? 꽉찬 합창단? Number two?
1: 비인?
0: 비인?
1: 네, 오스트리아의 비인 소년 합창단이죠.
0: 그렇죠. Or it's, is it Vienna? 네. It's Vienna, of course.
1: 이게 모차르트의 후배들이거든요.
0: 네. 네,
1: 제가 지휘하는 합창단의 현우가 비인 소년 합창단에 합격을 했어요.
0: 와우.
1: 투성을 잘하니까.
0: So one of her students, Hyunwoo, actually entered this very famous choir because he was taught to use the head voice really well through Yodel 언니.
1: 그럼요. Okay.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게 바로 그거예요.
0: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learn right now.
1: 네, 흉성과 두성 두 개.
0: 네, chest voice and head voice.
1: 딱 두 개.
0: 네, just 네. two. All right.
1: 요요요.
0: 요요요.
1: 어, 좋아요. 가슴이 울리는 소리.
0: 네, chest voice. 네. 호호호. And the head voice. 네. 호호호.
1: 이렇게 1단계는 똑똑 끊어서 해요.
0: 아, and the first step would be to just separate these voices or sounds.
1: 이렇게 똑똑 끊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스타킹일까요? 스타카토일까요?
0: Is it stocking or staccato when you sing it like this?
1: Okay.
0: 스타카토겠죠?
1: 네. 그래서 스타카토 또 이어서 결국은 3단계로 오우 오우 할 수 있는 거죠.
0: Oh, okay. 네. And this is the first step. Secondly, you would connect it together. And thirdly, you can sing 네. with these techniques. 아. All right. You know what? Before we continue, 네. I want to actually take a listen to your live performance 네. before we continue. 그렇죠. 우리 수업 진행하기 전에 네.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선생님의 라이브 요들 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1: 네, 생방송에서.
0: 아, 그러니까요. On this live show 네. listening to your songs. 어, 준비해 주신 두 곡 행복 네. happiness and she taught me how to 요들. 네. 있죠? All right. Well, while she prepares for this very special live performance, we'll be back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Stay tuned.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at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We're back! Today on our August's All About, we're joined by the yodel singer, 요들 언니 이은경, and she's ready for her live performance. Shall we enjoy it together? Give her a big round of applause! Woo!
1: Yoo-hoo!

0: 감사합니다.
1: 유후! 너무 멋지십니다, 선생님. 네. That was amazing. Yes, and we're going to try and sing it together. That's what we're going to learn with Yodel Onni today. Wasn't that amazing? And I felt so happy listening to her and seeing her sing.
2: 노래 부르시는 네. 모습 네. 보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3: 그렇죠.
2: 네.
3: 어.
2: 뭐 웃게 되는 따라서.
3: 돼요. 네. 육법 전사만 잘 지키면 돼요.
1: Just listen to just remember the six different techniques that she taught you earlier, right? With the smiling. And we're going to start learning now. Our next lesson is taking yodeling one step further, becoming friends with my own voice.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요들을 배워볼 시간인데요. 바로 요들 한 걸음 더 내 목소리와 친해지기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3: 아 그럼요. 딱 보니까 요들 이렇게 써 있어.
1: 아, 정말요? So she said I have 요도 on my face written, which means I'll be good at it. She thinks.
3: 제가 스튜디오 들어올 때 막 노래하면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1: So when she stepped into our studio this morning before the show began, 네. she was singing the yodel song, smiling, giving so much good positive 그럼요. energy to all of us.
3: 일단 뭐 너무 쉬운 거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네. 어, 1단계는 아까 스타카토 했잖아요. 네. 끊어서. 네.
2: 그쵸. 에에이 스타카토.
3: 똑똑 끊었어요. 네. 요거를 좀 길게 해보는 거예요.
1: 아, 에에이 이. Okay, make longer sounds this time. 에에이 이.
3: 어, 이렇게 길게 하는 걸 음악에서 하는 용어가 있어요.
2: 뭐죠?
3: 알아맞혀 보세요. Okay. 1번 마가린, 2번 마르카토.
1: 1 마가린, number 2 마르카토. What technique is it? Number 2.
3: 와, 역시 대단해요.
1: Amazing.
3: 어, 2단계로는 길게 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네. 아, 내 가슴 소리가 이건가? 내 머리 소리가 이건가?
1: Okay. Okay. So make the sound a little longer this time. Test your chest voice and your head voice as well. Head sound and chest sound.
3: 이제 드디어 얘네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1: 아, okay. We're connecting them now.
3: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1: 네. 네. That's the important part. 아, chest와 head를 연결한다. 네네. Connecting the head chest voice and 그렇죠. the head voice. 에이, 에이.
3: 오, 요들 많이 연습했어요?
2: 좀 했습니다, 선생님.
3: 그랬었구나. 역시 잘했어요. 그런데
1: I did practice a little bit.
3: 원리가 있어요. 네. 제 입모양을 보세요. 네. 1번과 2번 중에 마음에 네. 드는 걸로 골라보세요.
1: 네, so choose between number 1 and 2.
3: 자, 잘 보세요. 1번 에이 에이 에이
1: That's 2번. number 1.
3: 에이 에이 에이
1: That's number 2.
3: 네. 뭐냐면 아. 에이 에이 따로 하면 소리가 안 나와요.
1: Oh, so if you say ae with a different shape of mouth, the sound will not come through.
3: 흉성 에하고 네. 두성 이를 한 통에 쏙 집어넣어요.
1: Oh, so you have to put in the chest sound and the head sound in one sort of one whole sort
3: 그렇죠.
1: of group.
3: 그래서 이걸 한 통속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참 번역을 잘해야 되겠네, 그죠? 네, 네. 한 마음 한 뜻이에요. 네. 그래서 A와 E가 한 통에서 소리가 나야 돼요.
1: 아, okay.
3: 움직이면 안 돼요.
1: 움직이면 안 되고 Don't move your mouth. It has to come from the same shape. Okay.
3: 네, 그래서 A 하는 흉성에 네. E 하는 두성을 쏙 집어넣는 거예요.
1: Okay, so add the A sound and the E sound inside the same sort of shape of mouth.
3: 너무 잘하신다. 연결하는 거는 네. A, E 따로가 아니고 A, E, E 통이 그대로 있죠.
1: 그렇네요.
3: 한번 해보세요.
1: So put your chin in that posture. Just keep it, maintain it, and then make that chest sound and the head sounds. So A-A-A-A-A.
3: 비슷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여기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1: All of you listening and watching right now, 네. do follow us along.
3: 그러면 신기하게 꺾여요.
1: 그렇네요.
3: 그렇죠.
1: And your sound will eventually naturally bend itself.
3: 이번엔 두성부터 해볼까요?
1: 좋습니다. Start with the head voice now.
3: 꺾였어요.
1: I bend my sound. Yeah.
3: 있어요. 지금 막 다 같이 박수 치고 계세요.
1: Everyone's clapping for me.
3: 이렇게 요들은 내가 가진 소리를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오, 네. 거기 중요한 거는 한 통에 쏙 집어넣어라. 이번에 오후 발성 한번 해볼까요?
1: 좋습니다. So what's important is just use your own voice, 네. connect the different voices 그렇죠. together, and they have to come from the same shape of mouth. Okay, next.
3: 이번에는 오, 오, 오.
1: 오, 오, 오.
3: 무섭게 하면 안 돼요.
1: 네. With the smiling face.
3: 자,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요거 스타카토죠. 2번, 두 번째 마르카토로 오, 오.
1: Okay, so the first one was staccato, but I will do it in a Madagato style. Oh, oh.
3: Oh, oh. Oh, oh. 드디어 연결합니다.
1: Okay, connected.
3: 네, legato예요.
1: Legato.
3: No, legato. 이게 토 삼형제예요.
1: 네, so the three toes.
3: Staccato.
1: Staccato.
3: Marcato.
1: Marcato.
3: Legato.
1: And legato.
3: 3단계 연습이에요.
1: 네.
3: 자, 연결할게요.
1: Okay.
3: Oh.
1: Oh.
3: 자, 이것도 역시 1번과 2번 중에 마음에 드는 거 1번. 오우 오우 오우 오우. 2번. 오우 오우 오우.
1: What's better between number 1 and 2? 2,
3: 그렇죠.
1: Right?
3: 한 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연습하고 계시네요.
1: Our staff members are practicing right now as well.
3: 네. 그래서 오라는 흉성에 우라는 두성이 한 통에 쏙 들어가야 돼요. 네.
1: 그래. O and U in the same 그렇죠. voice.
3: 그렇죠. 그래서 입을 움직이지 말고 오우
1: 오,
3: 꺾였어요.
1: Oh,
3: 신기하죠? 이번에는 두성부터.
1: 네.
3: 오, 오, 오.
1: The other way around from the head sound now.
3: 네.
1: 오, 오, 오.
3: 어떡하면 좋아. 우리 11월 달에 미국에 가야 되는데 같이 가요. 제가 뽑았어요.
1: She has to go to the States in November. She wants to take me. Yes.
3: 좋아요. 자, 요들은요. A, O, 이게 한 80% 이상이에요.
1: Oh, so with yodel, A and yo, O, U is like 80%. It takes up 80% of the whole yodel songs.
3: 아까 제가 불렀던 요들이요.
1: 네.
3: 다 A하고 O만 한 거예요.
1: Oh, and the live performance that she showed us earlier, it was all filled with A, E, and O, U.
3: 네, 굉장히 어려워 보였죠?
1: 네, it looks
3: 전혀.
1: so hard. I guess not.
3: A, A, A, A, A, A, A, A, O, O. 이거예요.
1: Oh.
3: 해보세요. A, A,
1: A, A, A, A, O, O.
3: 너무 잘한다. 한 통 속에만 넣으면 돼요.
1: 네.
3: 그래서 요들의 원리는요. 저 따라해 보세요.
1: 네.
3: 에 안에 이 있다.
1: 아, so in 에 is 이. So you connect it all together.
3: 오 안에 우 있다.
1: And in 오 is 우.
3: 제일 중요한 거 너 안에 나 있다.
1: In you is me. Is
3: 이게 요들의 원리예요.
1: Okay, so that's the basics. 아,
3: 그래서
1: okay.
3: 인문학입니다.
1: 그렇네요.
3: 그래서 요들처럼 살아야 돼요.
1: This is quite philosophical too, which is why she is teaching it as a humanities lecture as well. How interesting.
3: 우리 둘이 마음이 똑같죠?
1: 그러게요.
3: 그래야 방송을 잘하죠.
1: 네. Our minds connect and we have the same mindset right now for better broadcasting.
3: 생방송
1: really.
3: 이렇게 딱딱 맞네요.
1: Even a live broadcasting, we're able to connect well, is what she said.
3: 아, 재밌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3: 다 되죠. 이제 다 배운 거예요. 80% 다 배웠어요. 이제 okay. 집에 가요.
1: Okay. So that's basically everything that you have to learn in order to yodel yourself. It's not hard. Follow along, okay, guys? All right. 그러면 네. 이제 이 80%를 차지하는
3: 네.
1: 에이, 이에 그리고 오우를 배웠으니까 노래를 한번 배워 불러보고 싶거든요.
3: 너무 좋죠.
1: 네. I want to sing a one whole song.
3: 자, 이 에이, 오우의 앞에 접두사처럼 들어가는 게 바로 요로예요. 네.
1: 요르.
3: 요로.
1: 요로.
3: 그렇지. 이게 흉성이거든요.
1: 네.
3: 요로레.
1: 아, okay. So you have to put in 요로 in front of 에이. 요로에
3: 그러면 레나 에나 에 발음이잖아요.
1: 네.
3: 어? 똑같죠?
1: 네. 네.
3: 요로레이
1: 요로에이
3: 이거죠. 아. 그 A에 요로 하나 붙여 놓은 거죠.
1: 그렇네요.
3: 제가 지금까지 불렀던 게 다 요로레이트예요. 자, 요로레이
1: 요로레이 so 자. you're adding 요로 in front
3: 그렇죠.
1: of A.
3: A가 나왔죠? 꼬랑지를 띠 붙일게요. 요로레이 띠
1: 요로레이
3: 와 너무 잘하신다. 음도 그렇게 잘 만지세요.
1: 어 그래요. She sounds really good.
3: 보신 적 있으시죠?
1: 아 아코디언.
3: 아코디언. 그죠? 예쁘죠?
1: 너무 예쁩니다. 네, so pretty the accordion.
3: 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1: uh-huh.
3: 자 Your lady,
1: Your lady.
3: A는 있는 한 통 속이에요.
1: 네.
3: 에이 안 움직이고 아, 네. 에이 아니에요.
1: 네. Just one whole same shape. Keep the same shape 네. as you sing all these sounds.
3: You're a lady.
1: You're a lady.
3: 너무 좋아요. You're a lady.
1: You're a lady.
3: You're a lady. You're a
1: lady. You're a lady. You're a lady.
3: 와, 완벽해요.
1: It's perfect.
3: 와. 대단해요.
1: 정말요, 선생님?
3: 네. 그럼 지금 다섯 글자. You're a lady. 그죠?
1: You're a lady. Five syllables.
3: 어, 오로지 다섯 음절로 다 만들어져.
1: All you need is five syllables like this 네. for you to sing a whole yodel.
3: 제가 부르고 있는 거는 얘를 조금 빨리 하는 것뿐이에요.
1: Oh, and all she's doing is 네. singing it a little more quickly, faster.
3: 요들은 천천히 부르는 요들도 있고 빨리 부르는 요들도 있거든요.
1: There's a fast-paced yodel and a slow-paced yodel.
3: 이거를 빨리하면 요로 레이디 요로 레이디 요로 레이디 요로로.
1: 아, and that's the fast-paced version.
3: 해보세요. 시작.
1: 요로 레이디 요로 레이디 요로 레이디 요로로.
3: 다 배웠네요.
1: That's it. No more learning needed.
3: 그래서 요로 레이디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중간에 다리가 하나 들어가요.
1: Oh, there's a bridge. Okay, in between.
3: 요리.
1: Oh, 요리 is the bridge.
3: 아까 우리 오우 발성 배웠죠?
1: 네. We learned the 오우.
3: 요. 그렇죠. 그쵸? 네. 해보세요. 요.
1: 요.
3: 여러분들 다 같이 하고 계시겠죠, 지금? 네. 요리.
1: 요리.
3: 그러면은 요로레이띠, 요로레이띠, 요리 세 덩어리만 연결하면 노래가 돼요.
1: Okay, so you connect 요로레이띠, 요로레이띠 and 요리.
3: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1: Yes.
3: 백두산에 오르면 요로 레이디 요리 요로 레이디 사랑하는 여러분 있네 요로 레이디 요리요.
1: 오 와우.
3: 지금 이게 요로 레이디 요리 요로 레이디 이게 지금 배운 거예요. 요로 레이디 요로 레이디 가운데 요리.
1: 와우, wow, she just added 요리 in between 요로 레이디. Did you hear that?
3: 너무 간단하죠.
1: 간단하네요. 근데 되게 빨리 하셔가지고 어렵게 들려요,
3: 그렇죠.
1: 선생님.
3: 이거를 전문용어로 사기라고 하나요?
1: It's supposed to be easy, but because she's singing it so quickly, it sounds pretty hard. And yeah.
3: 네, 그런데 사실 요들은 정직한 발성이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아주 사운드예요.
1: Oh, it's a very natural and truthful sound. 네. Yodel songs
3: 그럼요.
1: and the vocalization that you use for it.
3: 내 소리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부러 내가 미 이런 조수미 선생님 같은 발성을 연습하지 않아도 돼.
1: 아, okay. So you don't have to have that soprano style vocalization. You only have to use your own voice and the chest sound and head sound to sing yodels.
3: 그렇죠. 누구나 내 가슴 내 머리.
1: Anybody, you can just use your own chest and your own head.
3: 그러니까 요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셨죠?
1: Okay, 네, 알았습니다. So anybody can basically sing the yodel.
3: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1: Okay, let's follow along.
3: 제일 좋아하는 산이 어느 산이에요?
1: 산이요? 제일 좋아하는, 다 좋아하는데.
3: 앞산?
1: 뒷산? 동산?
3: 뭐 백두산, 한라산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1: 그러게요. 네.
3: 이 노래가 스위스에서 제일 유명한 스위스의 아리랑 같은 노래예요.
1: So this is like the 아리랑 Korean folk song of Switzerland.
3: 스위스에 가면 이 노래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1: Every Swiss, Switzerland people will know this song if you go there.
3: 그런데 한 명도 부를 줄 몰라요.
1: But no one knows how to sing it properly, really.
3: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 It sounds difficult for them.
3: 아마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시는 요들 선생님이 없었나 봐요.
1: 그랬던 것 같습니다. I guess there wasn't any teacher like 요들 언니 who was able to teach the song as easily as
3: 그래서
1: this.
3: 그래서 제가 이 쉬운 메커니즘을 스위스에 가르쳐주려고 해요.
1: And she's going to teach this very easy basic technique and mechanism to the people in Switzerland.
3: 이런 걸 역수출이라고 하죠.
1: This is the reverse export, you would say.
3: 그래서 제 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르치지만 스위스 사람들도 요들을 부르게 해야겠다.
1: And that's one of our dreams, not only to teach Koreans how to yodel, but also the people in Switzerland to sing the yodel.
3: 이게 바로 그 스위스의 아리랑 같은 네. 웨기스 산의 네. 노래예요. 원래 가사는요. 네, 웨기스 산에 오르면 요로 레이디 오리 요로 레이디 사랑하는 님 있네 요로 레이디 오리요. 이렇게 되는 거야.
1: Oh, so that is the basic verse or tune of that folk song. Oh.
3: 그래서 산 이름을 우리 산으로 바꿨어요.
1: 아하.
3: 내가 and, 제일 좋아하는 산.
1: Okay, you can just change the name of the mountain that she's singing to your favorite mountain. Do you have a favorite mountain, Crunchers? If you do, change the lyrics to that.
3: 한번 해볼까요?
1: 네.
3: 아무 산으로.
1: 네. 네. 아무 산이라고 할까요? 아, 네. 청계산. 청계산.
3: 아, 그쪽에 사시는 군요. 아, 네, 이 동네 청계산. 네, 좋아요. 청계산에 오르면.
1: 오르면.
3: 청계산에 오르면. 시작. 아, 네.
1: 청계산에 오르면.
3: 아까 배웠던 거. 요로레이띠.
1: 요로레이띠.
3: 요리.
1: 요리.
3: 요로레이띠.
1: 요로레이띠.
3: 자, 요거 연결할게요.
1: 네.
3: 요로레이띠. 요리. 요로레이띠.
1: 요로레이띠 요로리 요로레이띠
3: 요로레이띠 요로레이띠 가운데 요리 너무 쉽죠?
1: 쉽네요 쉬운데
3: 그렇죠?
1: 또 이걸 이어서 하려니까 바로 안 되네요
3: 레가또만 하면 돼요
1: 레가또 네. 네.

0: 완벽해요.
1: Perfect.
0: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에요.
1: 아, 오케이.
0: 뒤에는요. 사랑하는 님인데.
1: 사랑하는 님인데.
0: 아까 했던 거. Your lady, 우리 요 끝.
1: 오.
0: 시작. Your lady, 요. 아까 요로레이트 했었잖아요. 네. 이제 요까지만 하면 끝.
1: 아.
0: 반만 하면 돼요.
1: Just half of that.
0: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리리리리리 두려워 요로레이트요 우리 요로레이트 리리리리리 두려워 요로레이트요 우리요. 또 어려워 보이죠.
1: 네. This sounds hard again. What is it? Something new. 또 새로운 건데요.
0: 그런데 또 아마 금방 할걸요. 이번에 두 속만 할 거예요.
1: 아, 오케이. 리리리리 두려워. Just using your head sound this 네. time, head voice.
0: 시작! 띠리리리리 두리오 자, 띠리리리리 두리오 중에 가슴 소리가 몇 번 나왔을까요?
1: 안 나왔나요?
0: 안 나왔나요?
1: 아, 나왔나요?
0: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1: 아,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저 chest sound?
0: 다시 한 번.
1: How many times?
0: 띠리리리리 두리오
1: Oh, one
0: Just
1: time.
0: Just one, yeah.
1: Okay.
0: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머리고요. 그냥 가슴털이 요 하나만 하면 돼요.
1: Okay.
0: 아까 요 배웠잖아요. Okay. 걔가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1: Okay.
0: 어, 시작. 아까 했던 거. 요로레이티 오 우리 요로레이티 시작. 요로레이티 오 우리 요로레이티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두 성. 두리오. 아까 했던 거 반쪽. 요로레이티오리오.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1: 같이 해주시니까 with 요들 언니's guidance, it's a little easier than how I would do it alone. 네.
0: 근데 스위스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원리를 아마 모르나 봐요. 근데 원리를 알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1: Yeah, as long as you know the basic principles of the yodel, you'll be able to sing very well. And I guess Swiss people don't know it quite yet.
0: 그렇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1: And everyone, crunchers, you can all do it. Just follow what 요들 언니 said. Follow her guidance.
0: 가슴
1: all right?
0: 있고 머리 있는데요, 뭐.
1: Yeah, we all have chests and heads, right? All you need is those, 네. are those to sing the yodel. Oh my gosh, I'm sure our crunchers, anyone who's listening, listening or watching right now would want to try and learn this yodeling themselves. Is there any sort of advice that you would give them? 이 방송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네. 아 나도 요들 배워보고 싶다 하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0: 많으시죠.
1: 같거든요.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0: 네, 딱 하나. 어렵다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내 소리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1: 아,
0: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좋습니다. 네. So don't think that it's something difficult and only special people can do. Anyone can do it. It's easy. And just think, I can do it too.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our first class. 네. How was it for you? 벌써 첫 번째 수업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0: 그러게요.
1: 선생님.
0: 참 시간 빠르죠.
1: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떠셨어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재밌었고요. 또 요들을 너무 잘 배워주셔서 저의 수제자로 명하노라 하고 싶어요.
1: Thank you. So Yoder 언니 said she had a lot of fun and she said I was an excellent student.
0: 그 what? 많은 연예인들보다 최고로 잘할
1: oh,
0: 것 같은 이해감이 들어요.
1: Wow, thank you. She feels like I can be better than all the celebrities that she has taught until now.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쉽게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셔도 네. 주셔서 저도 잘 따라할 수 있었던 아유, 것 같아요.
0: 잘 배워주셔서 감사해요.
1: All right, we're thanking each other for teaching well and learning well, but unfortunately, we will have to close right there.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네. 할 시간인데요, 선생님.
0: 네, 네.
1: Okay, so we'll have to sign off, but tune in next week as well for more on yodeling with our 요들 언니 이은경, and we'll sign off with our last song. This is 어떤 날의 청춘이니까, A Youth of One Day by Steelheart Club.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0: 아, 그래요.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1: Keep crunching!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y Star. And today we have her back in the studio, the beautiful, the talented Han Isa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인사.
1: Hi everyone, I'm a Korean singer-songwrite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틱톡 음원 차트 1위 8주 연속간 했던 싱어송라이터 한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0: Wow, look at that. 이서 씨, 우리 네. 대본대로라면 정말 네. 정확히 2년 만에 봐요.
1: 와, 24년도?
0: 8월 1일 봤대요.
1: 그때도 8월이었네요?
0: 그러니까요. 딱 2년 만에 보네.
1: 와.
0: 근데 저는 이서 씨를 2년 만에 본진 않은 게 SNS에서 계속
1: 저도요.
0: 저는 계속 보고 있기는 했었는데. So in person, it's been about 2 years. The last time she was here was 24. It was the 1st of August. So it's been almost like exactly 2 years since the last time she was in the studio. It was the tiniest stage that she was on for us. And now she's here for our Twinkle My Star. 지난번엔 tiniest stage에 오셨는데 네. 이번엔 Twinkle My Star에 오르셔서 인터뷰 자체가 좀 달라요.
1: 오.
0: 질문 물어보는 흐름이라든지 이렇게 분위기도 좀 그렇고 그때랑은 좀 다르고 여기 이것도 없잖아요.
1: 그러네요. 이것도 생겼고
0: 좀 달라요 분위기.
1: 무슨 퀴즈도 있었는데 없어서.
0: 그러니까 코너가 달라요.
1: 코너가
0: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서 씨를 좀 재밌게 Twinkle My Star로 이제 모셨는데, so we have a few things. Last time she was here, she was on our tiniest stage, and she's now here for our Twinkle My Star. This means that the interview is going to be a little bit different. And first things first, she has 10 seconds to introduce herself or give us a TMI or whatever.

0: 많이도 괜찮고요.
1: 네.
0: 어, 이따가 소개를 할 거니까 어, 좀 뻔한 소개 말고
1: 네.
0: 좀 색다른 소개도 괜찮고
1: 어...
0: 아니면 본인 소개를
1: 네.
0: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았던 매력을 한번 어필해도 괜찮고 좀 다른 점으로 딱 10초 드릴 거니까
1: 네.
0: 하시면 돼요.
1: 어, 조금 그 눈을 감으셔야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0: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She's like, you might have to close your eyes for the 10
1: close
0: seconds.
1: Close your eyes, everyone.
0: Okay, so are you ready?
1: Yes.
0: Okay, 10 seconds, let's go.
1: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한희석이고요. 어, 틱톡 음원 다들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현재 진행형으로 유명한 한희석입니다. 아주 귀여워. 어.
0: 잘한다.
1: 아, 죄송한데 저 못 볼 것 같아요.
0: Okay, so she did a really great job. She was talking about how she was able to top the charts earlier as well on TikTok, and hopefully you haven't not checking out her track just yet. She was getting into the fact of how cute and sweet she was, and it is definitely a way for her to show who she is. So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talk with her just a little bit more today. We have our keyword talk, and we're going to be jumping into them. 자, 키워드가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이사 씨를 생각하고 만든 키워드고요. 와. 이번에 타이틀! 뒤로 가지 않는 지하철 or one way train 그냥 건, 가는 거야 just go 그리고 이서 탐구 생활 who is 이서 is what we're gonna be looking at 이거를요 순서는 제가 안 정해요
1: 어
0: 이서 씨가 정하는 거예요
1: 아
0: 그냥 하고 싶은 거부터 먼저 하시면 되고 네. 그 안에 키워드에서 이제 질문을 제가 추가적으로 할 거니까 뭐부터 네. 할까요 우리
1: Who is 이서
0: okay who is 이서 탐구 생활 who is 이서 so first things First, what are you most obsessed with right this moment? 지금은 솔직히 음방하랴, 활동하랴, 바쁜 거 알아요. 네. 아는데 네. 그 와중에도 네. 좀 빠져있는 게 최근에 있다면 뭐 취미가 됐던 드라마가 됐던 웹툰이 됐던 뭐든
1: 어...
0: 아니면 앱... 새 앨범 구성 중이든
1: 어, 너무 형식적인데요?
0: 아니, 근데 이서 씨라면 그럴 것 같아서
1: 아, 완전 ESTJ여서 그쵸? 어, 저는 근데 F1 레고 맞추기
0: 오!
1: 제가 F1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0: 네!
1: 네, 레고 맞추기에 빠져있고 모으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옷도 좋아하고 모자도 좋아하고 정말 F1에 빠져있습니다 오.
0: So you, this is the kind of question that we have to ask because if we didn't, we would never know this So she's into F1, like everything Legos, clothes, memorabilia, merch, anything She's like obsessed
2: 좋아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1: 어, 저는 르클레르죠.
0: Okay, okay. So you know all the fans that we can tag. Anyways. okay, what do you say the most?
3: 사실 이 사용 설명서에서도 써놓기는 했는데
1: 네.
3: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써놓은 거 말고
1: 네.
3: 말버릇 있어요?
1: 아.
3: 왜냐면 여기 써놨거든요? 이거 말고도 아... 있어요? 말버릇?
1: 어, 저는.
3: 약간 인정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사실 좀 몇 번 지적한 적 있다.
1: 아,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 You know what I'm saying?
0: You know what I'm saying? Okay. Yeah, she did say this last time, but so she has another phrase that she says a lot that she wrote down on her user manual that we're going to look at later in part three. But yeah, you know what I'm saying is another one of the phrases that she does find herself saying quite a lot. So the more you know, right? Is there something that you always have to do? 어, 아무리 바쁘고
1: 네.
0: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뭘 해도 좀 이거만큼은 이 루틴만큼은 좀 지키는 게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1: 그래도 아침에 물을 꼭 마시기?
0: 어, 그것도 쉽지 않은데.
1: 네, 매일매일 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0: 미지근한 물, 찬물, 뜨거운 물.
1: 미지근한 물.
0: 미지근한 물.
1: 네.
0: 한 컵?
1: 한 컵.
0: 어, 진짜 어려운데 그거? 어, 진짜 어려운데 그거? Okay, so she says that she tries to drink room temperature water every morning, like an entire cup of it. Now, some of you might be like, oh, that's easy. No, it's not. Like, think about it. Waking up first thing in the morning and then just drinking water. Like, nothing added, just a full cup of water. It's a lot harder than you expect. Okay, that's actually pretty cool. Do you feel that your songwriting genre likes kind of reach out to your, bleed into your playlist?
3: 본인이 곡 쓰는 스타일이랑 듣는 취향도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이서 씨의 그 쓰는 그 스타일이랑

0: 나로서의 아티스트랑 내 플레이리스트랑은 완전 다르다.
1: 비슷한 노래 듣는 것도 있고,
0: 오케이.
1: 사실 완전 다른 것도 많이 들어요.
0: 그럼 이거는 약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미래에 내가 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예요? 아니면
1: 공부는 아닌 것 같고,
0: 오케이, 굿.
1: 뭔가 막 달리기 한다거나, 스트레스 푼다거나 할 때가. 근데 제 음악은 또 엄청 신나는 음악은 아니어서, 그런 신나는 음악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0: Okay.
1: 네.
0: So she does have similar songs on her playlist to songs that she does write. So the genre is similar in certain aspects, but there is some songs like she likes some really upbeat dancey tracks too, because when she's like running or when she needs like some upbeat tracks, she'll also have that on her playlist as well. Then you did say running, so is that another hobby that you do? Running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러닝을
1: 네.
0: 요즘 유행하던데
1: 네.
0: 그것도 하시는 건가요?
1: 사실 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0: 그냥 활동하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건가요?
1: 네. 근데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사실 지금 뛰지는 않고,
0: 오케이.
1: 뛴다는 게, 막 뛴다는 게 아니라, 조금 활동적인 거할 때, 막 러닝을 한다기보다는, 활동적인 거할 때나, 좀 걸을 때, 네. 그 정도?
0: 오케이.
1: 네. 정정하겠습니다. 뛰는 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0: 나 뛰진 않는다.
1: 뛰지 않아요. 너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갑자기.
0: 아니, 왜냐면 요즘 한국이 러닝에
1: 맞아요,
0: 완전 푹 빠져
1: 맞아요.
0: 있는 국민
1: 맞아요.
0: 스포츠가 돼버려서 혹시 또 이제 이서 씨도 하시는 건가
1: 아니요.
0: 해서 아, 오케이. So it's like you mentioned running. Is this a hobby? Because Korea is like obsessed with running at the moment. It's like no, wait, hold on. Let me take that back. I don't run. I listen to upbeat music when I need to do more energetically things. And she's like, I walk, not run. And she's like, I deny ever running. I do not run whatsoever. Okay. I want to know what kind of pictures do you have the most in your photo gallery? 본인의 사진첩 안에는 셀카가 더 많아요? 음식 사진이 많아요? 뭐 무슨 어떤 사진이 가장 많아요?
1: 아, 부끄러운데 제 사진이 많습니다.
0: 오, 셀카?
1: 셀카랑 그뭐 음악 방송에서 찍은 영상이나
0: Mm-hmm.
1: 챌린지 다제 영상들이나 제 사진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Okay.
1: 네.
0: Well, so her phone is like her work phone too. So, like a lot of pictures and videos of her doing like music programs and like anything that we would see like on her socials is pretty much her phone. So it's like her work phone on top of the fact that like, you know, it's her private as well. 만약에 그러면 일폰이 따로 있다면
1: 네.
0: 본인 사진이 그대로 만났었을까요?
1: 네.
0: 아, 오케이. 좋아요.
1: Never.
0: 오케이.
1: Never change.
0: So, I was like, if you were to take away the work aspect of your phone, would you still have a lot of videos and pictures and whatnot of yourself? She's like, yeah. That's definitely. Okay. Do you have the most used emoticon on your phone? 가장 많이 쓰는 이모티콘.
1: 보름달 모양
0: 오.
1: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왜요?
1: 왜냐면 저희 팬닉이 짱샤인데, 짱샤 팬닉이 보름달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습관적으로 요새 하트 이런 거 대신에 보름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Okay.
1: 네.
0: So she uses the full moon, and the reason is because it's tied with her fan club. So she just tends to use that a lot more instead of a heart. So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she wrote. That was actually a fan question. 이것도 마침 팬 질문, 청취자 질문이었어요. Okay.
1: 오.
0: Moving on. 다음 키워드 우리 뭐 할까요? Just go. One way train.
1: One way train.
0: Okay, one way train. 자, 곡 소개는 많이 하셨을 테니까.
1: 네.
0: 우리 이따가 또한번더 하긴 할 건데, 그래도
1: 네.
0: 이제 좀 더, 좀 편안하게, 어떤 곡인가요?
1: 제가 한강다리를 힘차게 달리는 지하철 보고 영감 받아서 쓰게 된 곡인데, 자세히 이렇게 지하철이 계속 지나다니는 거 보니까 뒤로 안 가더라고요.
0: 그쵸.
1: 여기도 앞이고, 여기도 앞이고. 그래서, 쟤도 저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길을 열심히 달리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실패와 후회를 자꾸 뒤돌아보고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쓰게 된 곡입니다.
0: Okay, so she was inspired to write this song because she was looking at the Hangang Bridge and she was noticing the subway trains that were constantly passing by it. And she noticed that, you know, it's kind of like a no-brainer question, but she just kind of noticed that the trains never go backwards. It's always just one way facing. And they're always facing forward and they're always going forward. So they're always going forward one way and then they're going to move forward the other way.

0: so she's like, yeah, in life, we tend to have a lot of regrets and we feel that like we make a lot of mistakes and we kind of dwell on that. And so she used that inspiration and she was just like, she wanted to write a song for that. So I need to know for this, after you got the idea, did the lyrics come? Did they come together? How did you come put the song together? 자, 이제 한강다리를 보면서 그렇게 영감을 받으셨는데.
1: 네.
0: 탑라인이랑 가사가 같이 나왔을까요? 코드가 먼저 나왔을까요? 어떻게 작업이 먼저 들어갔을까요?
1: 저는 항상 무조건 가사 먼저.
0: 아, 가사 먼저.
1: 네, 가사 쓰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타 치면서 멜로디를 얹은 거여가지고 가사를 먼저 썼습니다.
0: Okay. So, I was asking what came first, lyrics, top line, chords. She's like, lyrics always come first. And then she looks back at the lyrics and then she tries to use her guitar to add on to that and whatnot as well. There's a lot of pros and cons to writing music and I would like to ask, what was the hardest part for writing this? 사실 이제 작사 작곡을 하게 되면 장단들이 있어요. 내 곡이랑 그래서 장점이 더 많기는 하지만 사실 단점은 내 거라서 이게 답이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다른 프로듀서님들이랑 일을 같이 하거나 할 때는 어느 정도 뭐랄까 이 약간 여기까지 뭔가 선이 있을 텐데 내 거면 아 이거 바꿀까? 아 저거 바꿀까? 아니야 이거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사실 답이
1: 맞아요,
0: 없으니까
1: 맞아요.
0: 뭐 물론 주변에서 이제 들려주고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기는 한데 이 곡을 쓰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요?
1: 어려웠던 부분 이 곡은 근데 좀 술술 잘 써져가지고 그게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0: 그러면 얼마나 빨리 썼어요?
1: 이거는 거의 한두 시간? 진짜 빨리 썼어요, 근데.
0: 오, 진짜 빨리 네네. 썼다.
1: 그냥 생각난 대로 수록 이렇게 써버리기 때문에.
0: 오, 우와. 그럼 본 녹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이렇게 나오고.
1: 사실 이게 녹음을 한번 했었다가 다시 한 거여가지고 녹음 시간은 딱 한 프로.
0: 오.
1: 한 프로가 두 시간, 세 시간 정도잖아요.
0: 그다음 한 시간. 세 시간이요, 네 시간이 아니라.
1: 세 시간.
0: 세 시간이요.
1: 네. 아, 근데 약간 녹음실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0: 오케이, 오케이.
1: 네, 저희 녹음실은 한 프로에 3시간이어가지고 한 시간 정도 만에 끝이 나가지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영상 찍고 일찍 갔어요.
0: 오, 우와! Okay, so this song actually came together pretty quickly and I was asking her, so what happens when it comes to being a singer-songwriter? It's like the pro to being a singer-songwriter is like it's your song. So like, you know, you have full control over it. But then there's a con to it. You have full control over it. So like there's nobody there to be like... stop. There's no like somebody to say, okay, we're gonna just go up until here. There's like no answer. You always have to be the one to like stop yourself from going any further. She says she wrote the song in 1 to 2 hours max. And then afterwards, she was able to, she recorded it once and then she left the song and then she kind of went back and re-recorded it. She recorded it in less than one session, which was about 3 hours. Sometimes the hours are 4, but for the most part, it was like a 3-hour session and she was able to finish it pretty quickly. And she spent the rest of the time shooting videos. And that was it. So the song came together pretty quickly, even with the full recording as well. So there's a lot of the fans dropping by to say hello to 많은 팬분들도 방사수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오늘 예쁘다는 칭찬도 정말 많이 들고 있어요. So there's a lot of her fans dropping by today to say that she looks party and that they are here to support. When you drop into music and whatnot, and I know that you definitely get your inspiration by your personal experience and whatnot. When it came to releasing this, did you have a set time frame for it? 이 노래를 사실 이제 작사 작곡하고 이제 하시기에는 사실 이 이제 발표하는 날짜도 잘 골라야
1: 맞아요,
0: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사실 요즘 유통은 내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시간대도 안 되고
1: 맞아요,
0: 뭐 이렇게
1: 맞아요.
0: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뭐 많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과정이.
1: 너무 많아서. 네.
0: 그래서 사실 나는 이 노래가 한 6월 달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번에는 이것저것 다 좀 잘 맞았을까요? 라인업이?
1: 네, 잘 맞아서 했고 7월 7일 행운의 숫자 77에 발매했습니다. 77 lucky 7
0: lucky 7 so I was asking her because these days it looks like that it's not that easy to release a track it's you can't just like call and you know reach out to our distributors and be like okay I want to drop the song this day it's like you have a waiting list there's like a lot of things but she was able to release it on July 7th which was a you know already a very lucky number so she feels very lucky about that as well the question I asked earlier was actually a listener question 제가 멜로디랑 가사 질문이 우리 청취자 질문이 아 역시 통했어요. Oh. It was the exact same question. Are you the type that looks back and that is why you were inspired to write the song? 이건 청취자 질문인데요. 뒤로 가지 않는 지하철처럼 혹시 본인도 좀 돌아보지 않는 스타일인 건가요? 아니면 좀 후회를 많이 해서 안 그러려고 스스로한테 하는 말의 가사를 쓴 건가요?
1: 안 그러려고 쓰는 거죠.
0: 역시
1: 예 사람이다 보니까
0: 그럼요
1: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0: 그럼요
1: 네
0: okay so yeah the listener was asking so just like the title are you the type that looks back and kind of regrets and that's why you wanted to say something to yourself she's like yeah so we're going to be looking at Just Go as our next keyword as we continue on with the interview. I need to know what kind of person you are. 제가 봤을 때는 이소 씨는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진짜 그거를 들고 그냥 달려! 할 것 같거든요.
1: 네.
0: 모든 거에 있어서 그러시는 편인가요?
1: 약간 그런 편인데 그걸 이제 계획 세워서 하는.
0: 아.
1: 네.
0: 그러니까 즉흥으로는 안 되고
1: 네.
0: 나 하고 싶다. 잠깐만. 내 파워제. 내 파워제. 자, 내 파워제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1: 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하긴 해요.
0: 어.
1: 그건 약간 즉흥 아닌가요?
0: 아,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하는데 그걸 이제 계획을 세워서.
0: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when I feel that if she has an idea for something she's going to just like go with it. She's like I do. But I need to organize it before I go.
1: Just again.
0: So hold on. Well, hold that thought. Okay, I'm going to do this, but I'm going to do this in this order, this order, this yeah. order. Okay, a real-time question came in. 지금 작사 얘기하고 하면서 지금 실시간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1: 오.
0: 가사를 먼저 쓰시잖아요.
1: 네.
0: 그럼 가사 쓰실 때 아예 무음으로 들리시는지
1: 네.
0: 그러니까 아예 가사만 생각이 나는 건지
1: 네.
0: 아니면 중의 멜로디가 스쳐 스쳐 스쳐 가면서 가사가 써지는지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1: 오, 되게 디테일하다.
0: 그렇죠.
1: 오, 저는 어디요? 저는 무음이에요, 근데.
0: 그냥 신기하게. 일단은 가사만.
1: 네, 가사만 딱 집중해서 쓰게 되고 멜로디는 딱
0: 그때만.
1: 멜로디만, 네, 그때만.
0: And okay, your question has been answered. So your question was, do you ever hear a melody in your head while you're writing the lyrics, or is it just completely silent? She says it's completely silent. She's like, she loves the detail of the question too, by the way. She says that it's just silence. She just thinks of the lyrics first. And then when her brain turns on for the melody and like her guitar and everything, that's when she really dives in for that and comes out with the melody as well. Now, I know this is totally not your personality, but what is the most spontaneous thing you have ever done? 우리 이소 씨 성격이랑 제일 정반대인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일. 정말 계획 1도 안 세우고
1: 아
0: 모르겠다 했던 일
1: 제가 바다를 진짜 좋아해요
0: 오케이
1: 그래서 바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다를 즉흥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계획 없이 옷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가자 이래서 그냥 바로 가는
0: 그럼 그게 몇 시간 며칠?
1: 1박 2일로 갔다 올 때도 있고
0: 있고.
1: 네. 죄인데 생각보다 그런 것도 즉흥적이어가지고 바다 보러 갈 때만큼은
0: 바다만큼은
1: 네.
0: 계절 상관없이
1: 없어요
0: Okay, so the most spontaneous thing that she's ever done and this is completely opposite of her personality is her going to the sea So going to the ocean side is something that she loves. Doesn't matter the season, doesn't matter. It's something that she literally is like, no, I need to go. And she can stay for just a couple hours. She can stay for one night, 2 days. Doesn't matter. That's like the only time that she will let everything down. She doesn't worry about like clothes or anything. It's like the only time that she'll let everything down and be as spontaneous as possible. How do you feel that you deal with a concern? 고민이 생기면
1: 네.
0: 좀 오래... 좀 해결을 해보려고 좀 고민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바로 좀 단칼로 좀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타입인가요?
1: 일단 빨리 정리해야 돼요. ESTJ 해결 못하고는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Okay. 네. So when she has a few concerns or anything that needs to be organized, it needs to be done as soon as possible. She will not sit there and ponder over something. She needs to do it as soon as possible. If you were able to do something now, what would you do? 지금 그냥 가 외치면 뭐 할 수 있는 게?
1: 그냥 가 외치면요? 갈까?
0: 바다? 바다요? 바다 보러 가는 거?
1: 바다 보러.
0: 바다 보러? Okay. 네. So going to see the ocean would be something that she would be able to do if, like I say, let's just go now. She'd be like, okay, let's go to the ocean. We do need to get a chance to listen to you sing live, but I want to give you a chance to get ready to sing live. So tell us a little bit in the more organized tone of like what the song means. 자, 이제 라이브를 하셔야 되니까
1: 네.
0: 이 방송용으로 정리된
1: 네.
0: 뒤집어지는 지하철 곡 소개해 주시면 제가 통역하는 동안에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해주세요. 곡 소개.
1: 뒤로 가지 않는 지하철이고요. 정말 여러분들 뒤돌아보지 마시고 저 앞을 향해 달려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로 가지 않는 지하철. 많이 사랑해주세요.
0: 오케이. 자, 물 드시고 할 수 있는 네. 시간을 드릴게요. So we have Hanisa in the studio. She's going to be singing One Way Train, 뒤로 가지 않는 지하철 as her recent release. She's going to be singing it live for us for today. Oh, look at that. She's getting her guitar out. Oh my God. Okay, so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have her get ready for this for today. So for those of you who are just dropping by, Hanisa is in the studio.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or messages for her, you can continue to send those in. But she's going to be singing live for us her recent release. And I think she is ready for it. 준비됐을까요?
1: 네.
0: All right, let's go.
1: Let's go.

0: Where are you listening from? Let us know. Leave it at arirangradio.com.
1: All right, so we continue on with our Twinkle My Star today, and we have Hanisa back in the studio in part three with our secret paper time. She has written for us her user manual, her 사용설명서, and we are going to be looking at this. So she was referring to her MBTI earlier quite a lot, so I'm going to guess that she really does believe in her MBTI. 자, MBTI는 본인이 아까 좀 언급도 많이 하긴 했는데,
2: 네.
1: 좀 맹신하시는 편인가요?
2: 아, 근데 맹신까지는 아니고 조금
1: 그렇다. 응, 그렇다.
2: 그러니까 인정은 하겠다.
1: 어, 오케이. 네. 사실 한국은 MBTI에 이제 이렇게 열광을 하기 전에
2: 네.
1: 혈액형에 아, 꽤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2: 맞아요.
1: 혈액형이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MBTI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2: 저는 MBTI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1: 좀 더 세밀하고 네네네, 그래서?
2: 네.
1: Okay. So, before Korea, she's not obsessed with her MBTI, but like, she's like, ah, okay, I agree that there's certain points that do make sense. Now, before Korea was obsessed with MBTIs, we would talk about our blood types. And so I was asking her, do you feel that your blood type is more accurate to your personality or your MBTI? And she feels that her MBTI is a little bit more to that. So, with some of her talents, she did put Legos. 자, 이거 레고 맞추기가 특기로 들어가려면
2: 네.
1: 스피드예요? 정확도예요? 뭐예요?
2: 정확도? 그냥 잘 맞춘다?
1: 어,
2: 완성을
1: 보자마자, 했다. 보자마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 보자마자 어? 넌 너구나. 약간 이런 느낌?
2: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완성을 했다라는
1: 아,
2: 거에
1: 좀 빨리 완성을 할 수 있다?
2: 네네.
1: Oh, okay, okay. So she put her specialty is putting Legos together. And I was like, okay, now for somebody to have a specialty, like, does this mean that you put them together very well? Or like, are you fast? And she's like, I think that I actually finished them. Because she knows a lot of people that just give up mid-project, but she's the one that actually gets it through, and she actually gets through them pretty quickly. I saw this on your socials as well, and I was going to ask you about it, but it looks like you have a history of horseback riding. 사실, 챌린지 하나 찍으시려고
2: 네.
1: 예쁜 말들 사이에서
2: 맞아요.
1: 찍으신 거 있던데, 승마를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오늘 또 특기까지 써놓으셨는데,
2: 네.
1: 승마를 할 줄 아시나 봐요.
2: 네, 어릴 때 장애물 뛰어넘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1: 진짜 어려운 건데
2: 맞아요 오. 어려워서 음악 이제 하게 되면서
1: 또 자연스럽게
2: 가끔씩 또 타고 있습니다.
1: Okay, so she has there's a video of her doing a challenge in between some very beautiful horses in a stall, and I was gonna ask her about it, but apparently she already wrote this on her user manual. She knows how to horseback ride. She actually was going to do this as more of a professional sport when she was younger, but then of course she found the love for music, and so that's where she was able to jump into it. 자, 말버릇 중에 제일 큰 거 뭐야?
2: 뭐야?
1: Okay, 이거는 뭐 사실 고쳐야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2: 네,
1: 버릇은
2: 네.
1: 고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잖아요.
2: 네.
1: 이거는 고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모든 버릇이 나쁜 버릇은 아닙니다, 여러분.
2: 네.
1: So all habits are not bad habits. And 뭐야, I think it's like a really cute one. So I hope she never changes that. 자, 좋아하는 음식이 소고기로 아주 그냥 딱 써놓으셨는데
2: 소고기.
1: Just beef is her favorite food. 자, 그렇다면 복날에도 이제 몸보신을 해야 하거나 할 때도
2: 네.
1: 소고기로 하시나요?
2: 조금 내가 오늘 몸보신 해야겠다 싶으면 소고기로.
1: Okay. So yeah, she definitely, in Korea we have our hottest days, and when we need to, you know, like replenish our nutrients, I ask her if beef is her first choice. She's like, yes.
3: 혹시 좋아하는 그 말, 그 브리드를 좋아, 특별히 좋아하는 뭐 이렇게 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이제 뭐 비숑이라든지 이렇게 좋아하듯이 실시간으로 청취자분이 여쭤봤어요.
2: 깜짝이야.
3: 저라면 한 번도 스쳐가지 않았을 질문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말 얘기 나와서 이분이 말에 대해서 좀 아나 봐요.
2: 오.
3: 전 몰라요, 근데. 큰일 났네.
2: 저는 작은 말만 아니면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탈 때는? 오히려 작은 말이 더 뭐라지?
1: Okay.
2: 힘들더라고.
1: So she doesn't have a specifically favorite breed, because as soon as I asked, she's like,
3: huh? And I was like, uh-oh, because I don't know a lot of breeds either. But she says that as long as it wasn't a small breed. For some reason, small breeds and her just never really clicked when she was riding them. But other than that, she doesn't necessarily have like a favorite, but yeah. Okay, we have another question or another one that you wrote for music. It says that it's your everything, so I have to ask you a little bit about that. 나에게 음악이란 내 전부라고 하셨는데 내 전부이면
2: 네
3: 실증 나거나 미워지거나
2: 네
3: 좀 권태기 올 수가 있거든요.
2: 있죠.
3: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해요?
2: 이겨내야죠.
3: 어떻게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이게 다른 대답을 하셨었으면 좀 다르게 여쭤봤었을 텐데 전부일 네. 경우에는
2: 네.
3: 그러면 이서 성격은 제가 봤을 때 이서 씨는 머리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는 한 번쯤은 음악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소리인데
2: 네.
3: 그렇게 되면 뭐 진짜 가사가 안 써지거나 아니면 네. 뭐 작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쩔 때는 목 컨디션이거나
2: 그쵸,
3: 그러니까 뭐 그쵸. 좀 다양하게 좀 권태기가 올 수가 있단 말이죠.
2: 네.
3: 그러면 좀 너 나랑 좀 가만히 좀 있어보자 하면서 뭐 이렇게 스튜디오 문을 걷어 잠그고 이렇게 좀 나만의 시간을 음악과 함께 좀 토킹 어바웃을 하신다든지
2: 아니면 아 음악이랑 너무 예쁜데요?
3: 그쵸?
2: NF
3: 그쵸? 아, 근데 F는 아니에요 저
2: 아.
3: 그냥 이럴 때는 좀 내려놓으시는 편인가요? 네. 안 듣는다든지 뭐
2: 그럴 땐 잠깐 쉬어야 돼요. 약간 쉬었다가 다시 또 해야지 또 좋지. 안 되는 걸 억지로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3: 그러니까 뭐 이게 작업이 됐던
2: 네,
3: 뭐든.
2: 네, 뭐든.
3: 그러니까 목이 좀 안 좋아서 하다 그쵸. 그러면 무조건 놔야 되는.
2: 네.
3: Okay. So I was explaining like, because she says that music is her everything. And so I was like, if it's your everything, then you know, you're gonna get sick of it at one point. And like, what do? Do you have, like, do you put yourself in a corner and like lock the studio and be like, okay, music, we have to have a little bit of a harder heart. She's like, are you an F? And I'm like, nope. But she was just like, I have to just drop everything. So if like her voice is not up to par or she's not writing lyrics the way she wants to or whatever, she literally just has to set it down and then she'll pick it up whenever she can.
4: 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별명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서 초딩.
3: So in her nickname, and also what people think of her, she wrote 초딩, which literally mean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for a lot of different reasons. So I need to know why. 왜 초딩이에요?
2: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초딩 같다고 다들 모르겠어요. 한 초딩이라고. 초딩 아니에요. 뭐야. 저 어른이에요. 맨날 이러거든요, 제가. 아,
3: 그래서 그렇구나.
2: 아? 어?
3: Okay. So she
2: What is the reason? I don't know.
3: So she has that Han Choding is her nickname due to all of the live streams that she does. 아, 이거 봐요. 지금 팬분들도 초딩이라서.
2: 아니요, 저 섹시 컨셉인데. No, everyone, I'm a sexy concept.
3: And so she gave us a few examples of, I think, why the fans constantly tease her that she'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Okay. Her TMI for today that she is on an empty stomach. 자, 공복이라는 TMI가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뭐 먹고 싶어요?
2: 소고기요.
3: The thing that she wants to eat as soon as she's done with the show is 소고기!
2: 희망상. Beef.
3: Okay, 희망상. What is your favorite song to cover? 커버곡을 하게 되면
2: 네.
3: 제일 커버해보고 싶은 곡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곡 중에 제일 좋아했던 곡?
2: 지금까지 했던 곡 중에 제일 좋아했던 곡은 Tracy Chapman의 Give Me One Reason이라는 곡인 것 같아요.
3: Okay, so Give Me One Reason, Tracy Chapman, it was one of the songs that she loved to do for a cover. 그 노래는 저한테도 좀 올디한 곡이거든요.
2: 맞아요, 엄청 우리, 오래된.
3: 우리 아빠가 들었던
2: 맞아요.
3: 노래들인데. Okay, so yeah, so that was her track. That was one of her favorite covers. So if you guys haven't seen it yet, go watch it. If she had a chance to have a superpower, she would like to be able to control time. 자, 초능력 있다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네. 이거를 멈추기도 하고
2: 맞아요.
3: 빨리 감기도 하고 뒤로 네. 감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2: 맞아요.
3: 그럼 뭐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뭐 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2: 가장 먼저? 아 근데 이거 너무 제 곡 내용이랑 너무 좀 그런데
4: 정반대예요?
2: 뒤로 가지 않는 지하철인데 살짝 뒤로 가야 돼.
4: 왜냐면 이서 씨는 자기 스스로한테도 하는 얘기라서
2: 맞아요 맞아요.
4: 네.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세뇌시키려고 그쵸. 곡을 쓰신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뒤돌아보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4: 그럼 몇 년 전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어제로 가고 싶어요? 뭐 좀 특정 어디로 가고 싶은지 있어요?
2: 이왕 갈 거면 확 옛날로 가는 게
4: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가보고 싶어요?
2: 그냥 다시 일찍 다시 가는 거죠.
4: 아, 다시 리셋.
2: 네, 리셋.
4: Okay. So, she says that she would, it's a little bit against her song. Because in her song, it says to only look forward and to never look back. But I was like, but you made the song to tell yourself this because you yourself have trouble thinking of this way. But yeah, she says that she would like to go back. And I was like, is there a particular time? And she's like way back. And she would just kind of like restart and go over and like do it again. You also know that your pro and con is like the song that you gave us, which we played in the first part of the show, which was Perfectionist. 자, 장단점이 완벽주의자, Perfectionist. 우리 네. 아까 들었던 곡이죠?
2: 네.
4: 완벽주의자분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이건 괜찮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2: 네.
4: 그래도 좀 아 이거는 it's okay 하는 거 있다면?
2: 여행할 때?
4: Okay. Going on vacation 네. is the only time that she does not pull out her perfectionist part. 이서 씨, 우리 한 시간이 다 됐대요.
2: 이렇게 빨리 간다고요?
4: 그러니까요.
2: 와.
4: 오늘 어떠셨어요?
2: 오늘도 너무 항상 이렇게 너무 진행이 매끄러워서 빨리 지나가요. 한 시간이 아니라 거의 뭐 진짜 10분 된 것 같은데.
4: 그쵸. 우리 14일 날 아주 재밌는 네. 이벤트가 있는 것 같던데요?
2: 네, 여러분 팬미팅이 있습니다. 국내 제가 굽네치킨 CM송을 불렀는데요. 작사 작곡해서 부른 거고 그래서 굽네 홍대 플레이타운에서 또 치킨이랑 피자 드시면서 보실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4: Okay, so on the 14th, she was able to sing the logo song for one of the brands here in Korea, and she's going to be teaming up with them on the 14th, so you can eat pizza and chicken while she performs. So don't forget to check that out. It's on the 14th, and we have to say goodbye with the track of 꼭 다시 만나. Goodbye. We will hope to see you soon. Bye-bye!
2: Bye-bye!